0: lima cha si rang tuyo da baba nang da me tuyo da rai tuwa
1: nga shibu shi ju
0: ji ma nye ne zu tinte la gu me be kye lin che ju yong tuwe
1: ba la chang bu shi na nga kira la gye shen du me ma ri am la hi nga ai ma ngon shibu ni su nye kira la ya ching ma ri su xia
0: 녀장게 아마 데시세비
1: 창부시에는 나키랑 계신 뒤시라도 시디에 가르시 우유미 신문도
0: 렘사시 장게 가르시에네 밥 가비용 봐
1: 방시러 나 겨우 텐진러 랍차 정시
0: 그래 텐진러에 루뚜다도 조아주고
1: 보뚜당보 난칼럽지 집에 챙가
0: 네 니에 포모 경고 유에 유 오늘 경고 쳐

0: 암라. 야메나 아니 셰시니 라자 민도 고가 조히 부구이 나와 샤시 세니쿠 셰데 탄다 발라 나라 심제 제모호 녀도도 요치시 샤레 소소소 따도 요치 삼창무 럽주 가라 쇼아 샤로 데피 샤 공게 쿠산 로유드 참 차 주시
1: 공게 공사라 응 나 공사부터 고메 선주를 다 발로야야시
0: 유마시 마탈레 다와니나로 팅치로슈 선주 다발로 좀히요
1: 카리나
0: 김세 요마시 티제 제우시 브라발라다 라니갈키요시 제마상게 고츠요시
1: 암라 마키라다 제페오미도
0: 렘샤시 미야잘 카바기요시라 Rantaka yoye yoshi. Ma tinjing le, jala gyaga dong mashbe. Chimbe shuwo, rantaka yongho.
1: Changbu changxia mingdu, jujo leizi zu lo yoye kashi.
0: Leizi e.
1: Tengi jujo gyanga, yanggya simchu lo me yigyo dengi isi hi.
0: Nga ma xe ye kashi. Nye le leizi gong xie me. Ame yanggya kata xie wo. Susu dengi che mutu be, ne su che btaka. Amda chidu chish. Tando, le kharche ne, di ne zha, no ne zha, lakpa tu no bhi na, shena ki je besan chi kyo oma shi, ama shi urta. Ame na bhiya, rangi chul langa shi, shin sgui. Sini nye gyega yungu.

0: 예수마 예치랑 라타마소
1: 경 도주제배님대 쇼천용패비용나시 제리아 종간로치대우시 디리 종간에 둔배님은 탐구지 예대 지용비 쇼천 대용야 집 손서 기란게 강르마나라
0: 마리 예수나 나 강르나고 미리 오늘 강르나고 미리 나
1: 쇼천게 제가 데그든서 쏘고자 마세 타네 데그게 손지그면서 캐리 제주 쇼천 상게 갱라로 쉬쉬

0: 진짜 진짜란 게가 수가 용거리 쌈마죠.
1: 로지 라세징라. 녀랑 너가 마요야 가리미 시기베.
0: 시기유. 진짜란 게가 삼시 마셔야 돼. 로다 퇴비시리. 팀원 진짜란 게가 시업디 된거지. 녀노 주체부터 대쇼자. 옌순라 군들이 있네다. 저저랑 둘이 있네다. 나조세 랑가지리 요마리. 디딕샤 차들이.
1: 장가시 봐. 저걸 이제 못 써. 제. 결합되는. 너니 니가 니가 요지. 也不用了，偷偷瞧着。一年我你进修班个团大的，嘎嘎些。擦灰那团，擦擦不些。一年测距那团提做，我你进修你不坚强些。哎，你让了，长不消。逻辑老先生了。 也让了大家用这天幕看些钱呗，一年观察力度，养大逻辑不起。也可对一年，我你别给读这些牛马的生病，也让总别读老亏吧，团队运动，我你进球拍给给这的，第一勇气。 给老公炖了，谢过有些。嗯，小车，让给准备土路也快不是？准备土路快一点，让给你不撒撒谁？给老公准备马谁了？你准备调换马谁？嗯，接着。 让个谢不能谢，给俺穿不着，我你给见了吧？那么样，谢得有些，一年我你都多得有的，你让了谢回来接了，进穷跑了，虽说欠有些，得有嘛些，不用找了狗粮，瑞不塞人接不是？
0: 让学的，虽说欠不着，
1: 让了给是吃个鱼的，总按逻辑得解，恁不吃不着呗？
0: 志昭，你是个鱼，怎么是个鱼？
1: 钱呢？认不认不出？他都做给不了，给个忙得有些。
0: 嗯，
1: 他多余。 谢谢记者，马姐去了。
0: 嗯，
1: 给
0: 那个谁收钥匙？嗯，你这早上了，说不说呀？给，可不这么的。

0: 랑게 더 듬드괴.
1: 당시 더 듬미두. 카체브도 교시.
0: 카체바 하도. 나키스 당시. 내주 주주시. 마세. 럽지 날 네 최대 리주 숨사. 가로 집 삼치로 봐. 제리 초월이.
1: 시. 경주 기부 삼매 자세 앙당 보시 워시. 시다 경주 원이 신. 계시마 요마 시 제마 시.
0: 카체비나 그 나와다 그 말씀 봐.
1: 이.
0: 과 진짜 슬리비나. 수다 진네 정말이.
2: 아, 지. 더 제 소체. 탄다 심도 제대 열다. 거정.
1: 뭐시 신네 자편 게 야고 샤데 휴. 다 탄다 자편 조회 경 재미도.
0: 디스디스. 자게 야고 장사스는 게 자편 형시. 잘네 심 싫었으기. 용두게.
1: 수상 내 심신이 있어도. 소스교.
0: 야. 얘라라 사진에 하고 두게.
1: 아, 고민도.
2: 아, 지. 다 참쇼. 진이 토부다 접게 할 접전대 유리 모습 자녀 제조 체샤. 통도 접게 이외.
0: 디스. 주주가 넣으샤. 녀랑 관다로. 야.
2: 왜? 님도 있다.
0: 워리. 나 같이 왜 거디. 소마다. 능미 수치를 마셔야. 수치를 셰 좀 해요. 고정해.
2: 디테일은 녀 나쁜 이기 안 제미 되유. 그다. 너니 지동 다도 날 사제 튼토 야마리. 더 뭐라 했어샤.
1: 최상의 신. 시디에 키라니게 시엠는 시 태잡 튼제도 괴.
2: 요하죠. 요해라. 녀아. 님 티리네서. 미니다 도대 제제. 간다 삼지 말아부터 도대 제오리. 시송해. 시송해 제.
1: 문제 잡으시도.
0: 녀라 시에고. 나 저 숨 숨어 튼제 신나 살아. 저게 신기해.
2: 녀라 시에고 장탄다 가로다 손자 숨도 지게 요리. 니제 신에 차주거든.
1: 이걸 마시다. 마용콜 암라게 나 솜충아 지제 이송기
0: 니 솜충에 들라 니 봐도 가로치야 요버치 그리
2: 알레
1: 알레
0: 카레알레스
1: 알레
2: 님도 카란톤다 이다
1: 아 씨 타 니부팅 제 마치시 미출라 주시 이거게비에디 망스 정다체우시 정다체는 겨겨주르다.
2: 예 신거유. 아 숭례 칸디드 자작 이제 메베치고 마랑게 겨유. 어 저니쇼 게도.
1: 아 철미도.
2: 아 다친구매.
1: 아 문예 철미도. 레츠 로윤 교시.
2: 저 레츠 고데베.
1: 아 럽지스 시토무쇼.
2: 아 칸자 니메 자제 나부차샤.
1: 아 케요 마시.
2: 레종군의 경고 총. 탄의 도수 등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의 총부지. 장수다. 로세 콘로니에 탄도. 어.
1: 광기네 수진 제 라면은 도수 원 단장과 중마지.
2: 세. 녀도 두. 타팅. 락세 사치 제베 제라. 경도 침부시 조서리.
1: 남치모도 경도 주시. 경주도 수리시디 오스시. 만주가 셰리시디. 팅부가 셰치모다.
2: 장부시에는 나 급티도 소소네 카체네 영유 선비 진짜 도담치야디 장슈다
1: 자기 小赵 신예龙九千 마시베
2: 타그리 小赵 罗群주 내가 치슴 여리 마세 탄다 레후다 치도와
1: 진짜 아마 되고 같이 해도
2: 아 녀스는 소소를 치아샤나 레규 구지기 내가 테스다 저원이 카케지요 마시 어 니세 콘러 치아샤나 소비견제 망구지기 레고 구제텔 탁주 주마소 셈부기부 큐니민도
1: 제사 라파도 규주 레시디 망제 기부시 창메나르 겐슈유 갸손자 김창기 겐키우시
2: 제 장슈다 급티두 창메 레레 치셈디 라능시 유나 야오카스 유마시
1: 급티두 응아 로친주시 로카세지게 겐부다 탄다자 레그니에 퇴스는 상로단다 지구 인기 마시 디스디스 따라 모두 정시 많이 티다가 좋기
2: 가자 더 리플리 지레 통금인도
1: 쟤는 예스도 스킬
3: 야구 총샤 대부스 세제 제글 레디에
1: 토르 대부나 니워크 링 참에 야구 칭시
3: 나다와기 组织那么大地铁了 총기 组织去年 나 最近的前列开往去，彻底无脸的当时输给。

0: 다시 다시.
1: 야, 됐다. 됐다, 하체.
2: 레자. 네 락제 교주라 겹겹하지 말다. 락제 교주 당야디. 저와 상부지리. 이내 녜. 녜 근데 지내 뉴스에디 도서지. 고부총다 승비. 근데 지내 디 미망구지다 저어이 없지 여서 봐.
3: 미망구지다 저어이 봐 하도. 교주 당은 다 걸어봐. 주거 가서 배주 당은 비나. 가서 주부자 더 걸어봐.
2: 락제 교주 당야디 배총 수선상. 솔직히 까톡마시. 이네 삼루담베. 맞지. 규림디 나라. 소부초 삼루시당마르베.
3: 튠세 공터다. 마스마르다. 키보터 죽으리. 대두상마 소바핀도 여러봐.
2: 도는상게 라제 규르크게 컴출 뜨모 톱체. 소베기도 내 피로 내기 소부초 삼담베. 고조 차차나 메스 강부 띠르크 레르체 데브지. 마세 나세 요지. 상슈다. 콘츠 디르크 레마도 신다 가르친 그래. 계세 상마 지속 강을 담비나. 콘츠 가르치도 그래.
3: 제는 콘츠 소규리. 딜레마슈나 히버 터타지 소규리.
2: 콘츠 소규리스. 디 동의다 동거도 그래. 또는 내가 진행 소부터지 삼 가르던 그래. 디 장샤 말어 봐.
3: 디치도 락세 사업 배주 당 말해.
2: 락세 사업 샤지 배주 당 말했음에. 랑글 락세 교주디 미망부 겹겹치그리. 나리 기억이 고요네 잘 겹겹치기요.
1: 이네 잔삼담베 나 네버 디간리 여자. 네게 저 시험 맵 추치도 게지 세진 시로 시험 맞베. 디츠디 랑게 삼시 도르 봐.
3: 네 삼시 도마소. 더다테 수익 겹겹 맞히네. 오브랑가 맞히네 요마리. 네 딘제샤 하리시드레. 오브랑가 맞히 봐 봐. 로가 치스. 네 힘세 봐. 깔레 겹야티. 가리시드레.
4: 왕다미 게라 하데스 초미 제두게
1: 예치 시르베
4: 젠게 겹여마차 하레 따바리시 대장 당부리 스그도와
1: 레자 투다 투다 대조 랑게 삼부능시 레라부디 제 요마
4: 묘르 타부디 제 요마시 라카치네 마슈도메 이네니 니슈 이그 라사 교주치기
5: Gayi labradi, dolin do lobchengi, shorto labradi. Rande se kimzante ne kongpo jebchengbi na, gamchung laksle go maari. Jema pomarang yingi e tse lunso na, di yeyongi turin lubrin sangma dolin dogi, lubrin zire chay shadari.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진 제마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피해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도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니네야 소도도 직신다.
3: 我 대단 좋아 한거지. 진짜.
4: 아야 자가 기사.
5: 자들에 돌돌 주고
4: 자가 디스스키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방디 배치 있단다. 니 나기 주제 전에 영중한 면서리.

0: 当俺做的贵的，压都压出呗。
1: 先生，
0: 阿姐，来只老杨呗。
2: 什么？
1: 让了龙兰殿下。
0: 你三七土的，家里抽出金钱给你，老子叫朱姐姐准备多少团队，你也干不着。其实俺一年龙兰吧。
1: 阿姐，上个天还先当什么？
0: 大肚子小小，今晚先休息。
1: 电梯不是别。
0: 地瓜多少块多？地来就那条路，谁中了肉条钱呢？难打完了，九块钱也是些。
1: 地他们三十文，俺是念九块钱，我也是些。
0: 现在来这六十三不的，天天不是下我去的。
1: 前年就最我一点过钱嘛是不？
0: 俺最我一点用过呗，头早忙过去不要过我腰的。
1: 谁兄弟，可少钱嘛是别？
0: 我的话等个人，你让笑，地来就那，天天我多少可少给我钱的。
1: 我念天这些呢，类似天天心都是他亲事。
0: 哦，阿尼，地来去了，他路那么长的，没把车厢呢。老在啥吧，接待单位的蒙牛了嘛，对吧？米秀春春这边我的呢，端过去嘛呗。莫去谈的明年人不多是嘛是新要的，直接啥不牛也大，老在啥不贵被单压了，人不真好气了吧？
1: 听闻俺只有干线索这东西，钱能掏是不？
0: 建筑干线多少来着？他多少要了呗？苏古迪呢？多少来着？古迪不嘛是？哈托呢？刚才多少钱都卡不是？特别是明年这些嘛多，得来就呢，我都全家给谁嘛是？
1: 啊，我念历史上嘛，牛是谁的话？
0: 哎，他对面什么这些怪有嘛的，想不想说？说。
3: 李娱乐。这家伙多，乐乐罗列么松？
4: 罗列么松了？
3: 以前不对，让个再说，看不起来没吧？
4: 碰不起呢，夸起不呢？别啥说。啊，这别杀死，别杀死！
3: 哟，可是别杀死，谁不去的？
5: 嘿嘿嘿，
3: 乐乐，乐乐，哪个爸爸，哪个老婆才个心思，哪个看我姐姐，这真气死了！
6: 不啦，先把用嘛的，嘛先呢，也是的。
3: 爹，咋不是？婆妈善意了，哦。叫拉桑嘛，都说要给呗。保障拉南历史呢，那是你是狗。你们今年呢，你最大就要去啥事呢？你让苏哥用过。
6: 哦，不啦，哦，莫拉钱，什么单单钱，阿家钱，控制时间紧的。
3: 罗对不起，你去新马里。岁岁呢，第九期的，大哥，这起码都让爸爸通用啊。
6: 来是，不拉修啊。
3: 有。
0: 给不起的话，哎，喂，你让了团长叫出不行？让给谢兄乐乐，干扰这个多啊？
1: 行。
0: 小川龙郎姐，开嘛行？
1: 我奶，乐乐是大干扰这个事，我行，退休的停车场叫了。
0: 哎，姐子，哦，让他路龙个就大大立个腰去，哦，也免了。几个是等没的？
1: 退休大大了等有嘛事？让开心没呗？
0: 先说停车桥了呗？
1: 越过桥，爸爸阿妈停车是单间有么事？
0: 哎，对着。
1: 啥意呢？团大还是一年才这进嘛事？
0: 哎，啥去的？我能开车桥着。等你让开，陈桂姐嘛去不去？你也别接下。
1: 有事？我一个阿单也停车了，干不免？你来怕别个说话时间呢？还是来哪个有事？
0: 哦，那，
1: 感谢你吧。
0: 哦，你是呢？其实上了甚至，哦，下面那个你去了过四下出来，千山大洋的南岗大桥，哦，没错，日点的千山大，秋点的南岗大桥是的。你先看了卫东街，千山沟了几乎修不都是的。你点呢？我点点这些。
1: 可这是苏雪。
0: 哦。你云就随便要四个月，
1: 我让你就给我找是呗。
0: 其实上，这不要嘛的，什么？你能没这么简单过？
1: 순이 죽미 두스도.
0: 아, 전 두스 땡기인다. 너니 선주지로 남산터도.
1: 세뒤래 라비오. 상게 그뒤가 선주로 잼자가 진유휴.
0: 아. 야메는 너니 선이랑 되도. 용도.
1: 네 잘을 쳐 라비. 선이. 네 잘을 쳐. 선이 小双 가로지 가주니시. 나 장다주에 투수시답니다.
0: 그지. 전다디 투수시니 고마시. 어, 디르시도. 장르 투수 유럽다가 많이 남자 되도.
1: 투수 양의 저시 뭐 칩 제쇼미요.
0: 용아.
1: 아시. 샤니 클리치다. 담는 그 제가.
0: 달리 좀 치른다 주시야. 저거 77 주도.
1: 오늘 시작함부터
4: 야, 니가 제브레.
0: 제자. 라제 교주 지하라 장게 갈래 타서 비겨브지.
4: 마고 다미라. 로밤 치부쇼.
0: 또 오늘 어구 제카부 총면조.
4: 제카부 총면나. 개사 정말 왜?
0: 어구 근데 근데 있나?
4: 가세 지에나. 로디게 나라. 소소 렉 제대사리. 미자 디직 시자 비기니 시샤스. 제심 총총총이.
0: 장롱 치고 마시. 뒤로 내 댄댄 장을 겹겨 치고 지.
4: 내가 치고 삼네. 뒤에 가가.
0: 예, 쉬쉬면다. 어구 쇼저 능신 카유 라규 내가 치네 뒤도 망치. 뒤고 나라 요 마시.
4: 제사 다 그리. 라쉬다. 어구 쇼저 마 튕제 로크샤실 주면에 차샤 제보 뒤에 주브리. 뒤네 어구 다 미스드다. 로크샤실 겸부 요 말다. 베디. 녀 다시 된시 되기.
5: 小春是吧小春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
4: 치르니 치겔 땅이 있으라비
1: 아시 되미지 밀어 치겔 땅이 있으럽지 가지가
4: 가로머지나 니 치겔 땅 그러베 다산다 드데시아 투수 마지
0: 아 씨 드라이 엄라 좀 하지 알리 파미니부터 주도 차죠
1: 시시 저저저
0: 또
1: 니 치지 님도 셈에 코바치미나
6: 코바치브레스 라부위 아무로바 랑게 부 코바치미 마시는 거 저게 주도 차오래
1: 내 수가 나서 근데 제피
3: 용배 다미 도스네 니 고디 굴친시 러러 클럽도 날 친시 러러 리미 기치다 샤이 단타 키라니게 디 굴친시 두게 되시다
6: 아 나의 주인
3: 라고 와 좋아
6: 나래 참모 차가 주인
3: 러러 클럽도 나 과유미 라가 신기베 라가 도피아 자 두두게 키라니 뉴시 교스 난로 지신 러러게 나러 넬루시아 구대이죠.
1: 로용시베.
3: 로마스 힌데스.
4: 범디시가 녀규유. 로시마리.
3: 로마스 힌데스. 장나다치베.
0: 다치스티소. 교나르 다치아규다.
1: 저.
0: 저.
1: 다미, 자다가 되다.
6: 아장님 저.
1: 봐봐. 나다 단단 저거에 요시베.
3: 과주기스. 마데. 하. 마데다치.
1: 되다.
3: 야, 마데다.
6: 체형 말해.
3: 체형 하려래. 러러 라잖아 혀리.
6: 아씨 밥상. 신나대 저 군녀 여베. 아씨 라인나. 뒤지 친녀 여베. 안 쉬우시.
3: 아씨 결혼숨네. 내 말 하리. 예 믿음 때문에. 도움이 누구야?
6: 난 갑자기 뒤지 라네. 랑밀 때대 우리.
3: 티네래. 라게 신금이 누구야?
6: 그랑게 뒤지 그 뒤나 봐. 안 도움을 줘.
3: 라게 신금이스. 쟤는 小孩게 근데 심플해.
1: 밥상에 감자마 치자. 균대 말이 삼주.
0: 알고다 알고다. 경생 하세. 러러 지겔 줘야 기배스베.
3: 샤차게 세두게. 대기디 약에 처리야 시시. 자 배가 빠지 렙디. 마셰 하리나.
0: 아.
6: 라스타 캬스웨.
3: 사수 진짜 신기도. 보고 심구시야 파샤. 더더 라고야 하세. 보면 준주게. 로저 불러 심쇼디. 균디지리. lopsu kem na tari lapu kya chi ha chore tong do te da ti ki be le le gan zhe zha ke hi s
1: xiao cheng ge sam yao da mi du yi ne de da wei dong tan de sem zhe xia chi yi
5: che za da ri bu gu tu ma do ran ge tu ma do yao jie xie wo ri bu gu gum zhe xie wo ri
3: ye xie pe do yao ri be sam lu sang wo bu gu ga xia bu gu sim gu mang chi s ting ma ka zui xie su ku ni ge ni ge du be ji ge ni cong ge chi du pe ge zhu yi de zhu yi s ji ni
5: 撒遍不打撒你妈累同样有马戏很多老婆总是要注意撒老婆话累多老婆总是要卡里要的我爸爸也不叫情谊困着地这是国故意比得把些还是个老婆家人有的呗阿家人听过的呗爸爸穷得俺两个给我的乐乐谈的老婆别个婆母子的给谁能念过穷两个人有的呗小城给老婆家也闹不起没这不行俺主的今晚的这情都也打球的你也看他做些我苏西的谢球没有困着现在都切除
1: 呀。呀,巴里巴里。滴。巴拉給蘇曼尼達。啊。你拉不就去沒呗。你拉他們說,去給了等個意思,母體馬奇尼要去。卡羅提尼要的呗。他都出去沒寫上,那就啥去。三路馬特別冷,聽著前有三十幾。請馬里。
5: 但在这里可不得了我也是有喜喜谢谢卡尔多所以说说现在可以不买这我就帮我们讲过一张但在我你给没你被杀鸡了可不得得要的除了说呢你说的什么事老婆家还记得你老婆就是没这是你现在这么了呗这些年都没有几个人生病让你还给我们头来落地给拿了让你打将他人这个主意来不说要的
7: 让个钱拿当不了吧你也可对你自己你写不到啊其他的仓位能不就你不等得过我谈的给不写不写给你可对对从岁节岁岁岁年要给我说没说不了呗旁边有的就写不明白了得岁不写钱一直没子做用没说不得啊有写没呗我让你两个毛不上山旁边你吃的下笔呢全部写的三码了呗啊我让你来写不差个要的
1: 婆婆来我呢卡去了没多其他什么钱把车下呢所以吃不起呢得搞不起了让俺写个月啊你也别写个月用啊让个写吧年纪他的婆婆你就呢婆婆你都举人是得错的我婆婆说了用别写我卡去你这吧你也让给啥写我这个大爷过写小没有写没用写没用
8: 带你年轻人你熟悉了普通大女人们都哎打算多买些俺们老皮打个桌哎啥去的他的爸爸你要是修不烂的话啊哎小陈给婆婆来回家咱爸爸弄来不及哎爹是这次来自大云恩
1: 很多小双三千万通不赢了我还能这样吧爸爸工作能不能对不起到时间你为动了联系给我爸爸长了看着其实生命的位上三爸爸爸爸我最连接马上生命有事呗爸爸心难了顶罪有事让给爸爸心吧再续行给哎呀挂着吧我是单单给小双了感受什么追求下你给起起来起
8: 喂喂喂哦满足的用的喂快去搜我让妈先能够中意的啊妈的妈的哦你也是呢我就那个不送不要求不起来有些提出他们让给切记的四个月乐乐俺就那个不买些啥也能别来这个行为多你别来写名的你我那写个月 让给不送不送给我的这些对我让你也现在用一下是吧什么是现在
1: 用一下还有些永安大小双谈的伤伤着的这是这次让谢面小双你休息
8: 喂喂喂哦我是老小啊

0: 가르쳐서 많이 없이 가르쳐야.
1: 란툰도 니 쿠베 오츠리.
0: 니엔화는 과 레그네 개체메 눈주는 개쇼메 니 먹고야 가르쳐래.
1: 아치 란게 小城군이 러러 채가 단지 러러 수수 나는 마년나 니 야오쿠 마시 든제 친예 요르베 란니 보지 마자 부구 조우 요르 부다가 강과 마체제 님도 카툰제 친예 요르베
0: 말했지다 지샤스기 드릴까 쓰니 라피나 근데 저래 요르 전부 소용 말베 마세 보라 지금에 수수 사모 쇼쇼 말베 사모 쌤나라 니스도 쌤 부르바
1: 당시 랑가 참여수 란제 小城的 넙스키 좀 다르바
0: 예 小城了 로스 겸은 소에 디제시야 넙스키세 제부치야 제두이 小城是 되다 부고 락부스다 야지 디제 비스도메
1: 哼，是谁让给你买的手机？我，你拉不下那小城破旧了吧？马赛，小城乐乐洗手间了，你拉不进你买的。爹，这不是，小城的卫东给只有马赛，乐乐谈的群居人拉跑不进去，去给当兵的，你让小俺老爹不要命多啊！
0: 让给谁？咱们这一说。
1: 为什么嘞？
0: 连不要去？啥子天气个？俺那他怕，不过前头咱们都有幺儿呗啊！
1: 车子，让给前那地乐乐个，屯大地金边，困你了吃不啥点么个？
0: 啊，也上不大啥，屯大他还没去，他那车皮，困你了，多不多是大姐，老是提着酒去，这年年你最的三十岁些。 군이 사준이라 보고야 공다 쇼쇼기
1: 스니에 첸나 동생 간세 주게
0: 군이를 너도 스케르 주그리
1: 나 주도 직면 군이 셰가 주기
0: 아지 라게 마셰시 예 마셰히네 셰니 니그리 아
1: 수리
0: 자해 군도
1: 대 잡지
0: 대비 심지 하리 디스 다뉴시 계정 말해.
1: 니스다 코르베.
0: 아, 라니모네. 아니 코키 로세히다. 물 봐봐야.

0: 그래. 로세스.
1: 러러 로리 이렇게 말해봐.
0: 말해. 러러 니강 로에 세샤.
1: 야 다스 자가치는 싱 말해봐.
0: 말해. 다다 대마서. 喂 阿塞拉, 跟着学下去, 乐乐。 自己, 巴拉银呢, 你也躺上去, 用啊, 你也为动乐去,
1: 乐乐罗里的鬼,
0: 乐乐找我那辣没多, 巴拉银了你的家家拿下,
1: 阿奇, 巴拉的银呢,
0: 那你看你瘦了。

0: 미소 탄다 정준하기 죽다시다.
1: 죽다에.
0: 어어.
1: 네 빨라래 하게 요 마리.
0: 탄다야 빨라 야고도 못 그래.
1: 네 장우장샤 시에유. 네 빨라 차샤 좀는데 준쉬리.
0: 준쉬리.
2: 흠, 범디이나.

0: 小双牙秀。 对다.
1: 나 대기에 다시 가시가.
0: 도즈네 싱그리. 니코 나스웨. 제나자라 규시. 나 드린치로 중매.
1: 영아, 쟤는 아니 중이다.
0: 어어. 小双，雅秀。

0: 파시에서 수출해. 얘 잘 지키다. 라수초에 봐.
1: 마수초에 미디. 오다 밀 잘해.
0: 지가. 라크제 전에 소매 약 소란 것도 와.
1: 레스.
0: 라크네 좁죠. 얘 소매 라라. 너 니슈 라스타도 전에 소매 약 제대로 쇼고 형아 집에.
1: 순례장, 용 좀 마시게 용도 왜? 디 소매야다 좋아 가려지. 사용 기회 찌라. 나다 윤서, 언니 진주니 차스 댄스 매배 겹라. 순가 做 김사시 제브리. 오고 다명지. 오고 나做 소급 거진유 신규배.
0: 얘 소매 캠배. 라라 야구 책임 두게. 다도 얘 소매 총아. 라그 주저가 아치다.
1: 다 돈도 승라야 용 좀 왜? 아차다 돈 다디 좋아 가려지.
0: 你也出去等不呢？你也工作太累了，真就去。嗯，勇啊，让给真就去给你死活了吧。真就去呢，又去给你死活了吧。又去啊，那若不去给你死活了吧。嗯。刘玉啊，冉女士，我拉住金三弟，看他了吧。
2: 有人不急，刚才听着山上么久？
1: 哎，先生，多谢忙过头了不？阿姐，出马上不辞。
2: 要客气，阿啥你讲讲主要啥事话？
1: 哎，这这乌云两杆鸡，两个各做别节了。阿啥你讲讲了，修主要用嘛？
2: 啥老对不起，村里个两个些呢，你也讲不听个嘛事？
1: 让个些当了点呢？
2: 听我，你也让给干部听没着？
1: 让给我催促啊！我姑姑听这多喂。
2: 多。
1: 听我老子点不许别王大名，谈得明天是人家去活是吧？但记得说说你，我也没讲得起去。哎，让学的，老些狂了，我屋内人生不逃不，学不用给，你到三门口等个有名，俺热心民多。
2: 钱都谈得。

0: 가채는
1: 육쇼, 재미도. 라가 아메 엄조 다야지. 라지로 먹고 치버리. 대기니 강변 나상도 시도 니리 수대도. 다들 뭐니 가리. 아, 육쇼, 다 세메.
0: 니 미스테오.
1: 누구해?
0: 빨라, 뒤집에.
1: 我 타그리. 라가 아메, 대 가보시그리. 마틴 카시에 시에죠. 니 송가 먹었지래. 새가 집이 대 잡으시라 마죠.
0: 도스나, 키랑게디, 금주나루지 암라 피우나.
1: 와, 터피디 야구도. 계속 보물하게 아무나 재미나 대대 가고 있는 거지. 야, 빠베라라, 그거부터 재셔. 레시, 말랍시야.
0: 빨라, 얘지 쌉지 나지 간다가.
1: 필요 부두, 미지다 감니 쉬유베, 얘지 시간 얘기여로 봐. 다들 안 채보셔서, 빠베 얘지 채보시, 얘도 기부여리. 더더 마다랑가 아무라게 아무라 내 손이가 연습이.
0: 기나니게 마중 나니베.
1: 디저로 와. 니 아무라는 이시 제조스 캐리 부이마. 마세 두산 업신이 이교 당우리. 마다랑가 아무라 랑치라 망스 대기 손습이.
0: 아자라게 디저 손기.
1: 아무라가 채나.
0: 나나.
1: 제치 말이. 가르삼겨다. 바베 캐리 줘. 제만의 제대 매매 내던데 철주매.
0: 신가 대비비는 보나다 몰라케데
1: 보브라 파로초 마리스메
0: 대칭 마리 나코나니다 카첸도 미도 발라 투스나도 사타와타 푸보 니데데 자비바다니마 키나니니 슈마리 리초신의 장소와다 지체레 테오리 나 유비요 바 사바산 뱀뱀님아야 마피게 디히
1: 용아 니 보면 되잖아 다 대치입니다
0: 다리 돈도 삼신남부대 니기나니라 모스스테이
1: 그치 보부랑 시에다네 대두 오바 사진들지 송기입니다
0: 그 송기부지배 그라 송기입니다
1: 마 멋있네 송기입니다 송부인은 도우체요마지
0: 송부여장제
1: 송부여장제 스르배
0: 키랑 범무다레 총골수 나제 봄바 요참제 말베
1: 소설 범무다 총경마쇼 가리이나 범무라 책디니라 신나쇼 말다 묘총세야 책디 고퇴 하고 디 지레다 편주 돌로 공바스 요리 야채스네 셰비나 디에치 셈시르다
0: 흥 쟤나 디 키랑 총경야기 텁주르베
1: 하성의 명아 가리오리
0: 아지 키랑 아고 오다만나다 숨단다게 키랑 간나네 죽도 울숭기
1: 드레스도 그래
0: 응응
1: 아동아다야 문에 공부르다 당구시에는 아 로충두 내가 가리이네 체표베 심슈슈 가리이네 체표규 다다 알아서 응유여래디 내가디 모두 최고로 세상 상한 퇴내니지 예 공원체보다 불구타구에 강구적유
0: 你 창면 나쁜 남구에 대해 집교 난 얘기.
1: 뭐 시도 면 시에 보이 봐. 이 지금도 범란 유아. 니다 광주. 나르지고 랑고 단지. 안수 예배 강고도도 직대도. 기군 매령월에 나네. 로군 당원 용기. 니 기군도서 리리제 지게도. 무지 예배 나와 지봐.
0: 그런 저도 갑시는 기.
2: 돌룽라 대위배 메 룽룽은 미도에 또는 나 따스마 집에 가래
3: 문에 룽라메
2: 나 뜻을 러베마도 밀로 뜻을 러메다 그래래 또는 기르르기 시에 단티 제르베

0: 투쇼.
1: 랄수 투쇼. 수레. 좀 있어 두에.
0: 니는 발랄, 니가 메시 치르주다.
1: 뭐? 말해 휴. 쉐다, 예니 흐지래.
0: 나 범시 투쇼. 민리州 大上司仪, 小上다 채무지샤. 大上言, 아자燕子重游马시. 可这前语面，其他的可这徐思怡。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보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본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라스룸징잠기 총캉 짐바르고이 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닌 섭게앙 베규인라 제고링 총캉도 펩지 뷰레기 착다 비규탕 切丁人的在国托罗吉帕主政策吧查经写不挪不生住了从刚都骗呢在国的修丁人罗吉帕主地主他们他太地兄起别他们了人工马血国家当国主国国来这么个他东家些在局把他们了托起林别书切牛上国你给国主国国演技将我牛中囊起罗吉帕主比例的多别起国演切国推举金的顿别切丁人呢金的顿别切书记帕人三呢他是从给林国努了
1: 总结不如刚给努不归卡住他是龙井长给罗杰帕住从刚这都卡巴了列国给国旗处处进出处处进相比这年昂大些年罗杰帕住邱印从刚都配巴了各苏修第二天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罗杰帕住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别 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语日节吧军电冲过所期对群养参不语地外你过堂龙过七九阳过土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土七六周对我一怕去你过期会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天里同面感心迎啦修明孙秀感应 昆明昆布汤不提下绝昆布的冷车文档热度车昆明昆布神神自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干部仓龙原为企图行酒堂三百七百银别七别更日仓龙给开酒堂对年去归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3: 泰迪兄七别他们天里杨行西沃堂他们天顶秀七位恐怖铁队队行几别从南西永里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杰维格钢板超永里地脚起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给几别心车迷泰迪兄去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推进了七不错推进这么用我堂地堂昂仓龙永为面对秀
2: 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人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人我给怕追国了他们日国堂养狗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点不了之内这大国土了百姓点西切为恐怕原人不一样各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主堂天堆国土的女不点预备大街起的
1: 听爱人讲呢，恰你啦，国家的国主国家人嘛他，他的恰你啦，国人阿的国主国家嘞，专门个。群众罗杰帕主，一头几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单位长秀秀，罗杰帕主，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三月啦，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
2: 七九阳国土啦，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阳干部行温土，
1: 七六周对，我给派出你过去可以当不当堂。
2: 我给派出日国他们，日国他养狗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横地土啦，日国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大国土啦，百姓点西切为，恐怕原人不一样，各来可个没。
1: 体外他们为了切主堂，天堆国土的也不点预备，大街起的，听爱人讲呢，恰你啦，国家的国主国家也没他，他的恰你啦，国人阿的国主国家嘞，专门个，
2: 群众罗杰帕主。

0: 탈로로 숨주 섭주나 레베 공미 능수 총결치 총결을 림베 미미린 예수샤 경진바타 단계 림바타 불 허리베이 룩치글 장바 터진 생계 당민자와 좁초기 아지수 칸 멘사르 룩타 거주베 룩 멘탕 룩제 룩숨지 당가 심주나 락제 메르모리 티그리기 냠타 춘지 댄치 제메 춘드제라 콩게 장바 터진체 로마 베즈 흐미 제바규 콩게 멘탕 룩기 띠웨멍시 댄토 당와자마세 룩 멘다웨 주제 냠세트 루드업 케브 듄케타 토네브 냠레 제베 사르드기 냠시 뛰어 타자 좁초기 소경 제베 로마게 롭타 침바다 타동가와도 로마 숨줄 하이 콩게 로메 제수야 미리타 사고 멘다웨 로마디 진내 불이 유라 결이 로마야 미리 멘타야 가초 직송이
1: 나 총원의 겐주조락산에 타가시다 장제 로제치스
2: 나 간수 깔로네이 타가정아 용제 롱아치스
3: 나 너주 승이춘이기 타가신다 장제 로제치스 나 세전의 겐주조락산에 타가신다 장제 로시치스
4: 길랑은이 페이지구디 너주네이 길랑산에 타가시다 장제 로제치스
5: 나 河北 唐山의 디 타가신다 장가 요비 충두기 북두 문교 투비약 체도이
0: 롭디트 좁초기 밀라싱네 여와 제베 자튼 실송하다 광기 로마 미랭월의 멍시타 호던 유바 교제라 가초소라 싱네 롭디 제당라 유와 동기유 기도 멘다웨 기초를 식디 기초소소로 참배는 부터 폐제당 참로용답 제네 정리를 왕위 교제 팀 나바 최투바 지기
6: 디진베 미니시 디진베 고르다
5: 알레
6: 탄도 봉부 요시 디진베 초지제 멘탈 루기 케주시
5: 리스
6: 디제스제 최우시
5: 알레
6: 팅지자리아 최투 최우시다 교부 지우시
5: 리스
6: 고차 유요마시 고차비나 추리기 슈딩시다
0: 진제이브지 직 표창단도 시주부터 진리 창샤르 탕숑수 찰롱초 레와르동기 최경 규제라가 신신겐이기 저와 담동지교로 꼭긴 소미도 제제기 린예 직종타 락시 균총 제배 콩니 빌제 옴셔도 가위 지로수 교류 다자 사주 콩니기 뿜뿜 염시타 펜준 로회체디 천단탕 티그리긴 지투주 미리 민다와 와르키 지심 삼무 되시유 탕가 체니 롱어 주차나 주초기 탕게 규제티 미티웨 마웨 통화 그와 신기 로마리 콩기 릉이기 잠자 켈디 리카 뮤미리네 슈샤 딘초다 리교 딘초 미리리네 베레이타 제코르 슝니 미티웨 마웨 멘탈로 당게 미세모자 냠이 도바치티
6: 네 당가 체제 로니 휴쟁 하스 조기 로디게 나리아 젬드엔 타 젠도 카리 유네리 상메 나리아 슈제 당게 규제 캡데 돈 칸투 치고유 테니 지루니 돈 조지 로라 제존 카베 제무 케젠키 젬드르 슈비 라키지 테니 니베르 나리아 澳门塔 香港里亚 당계규제 협대단과 침해 라기시 니도 중로리야 자가카니라주 자가디니 라자 아니 미망부 나 워신바타
1: ngay gyuze nyamlen che toga chungshi. Tanto ngay mi tibwe mao we tanga gyuze la nyamlen ta tanga jidan la lobchon che ya rho yu.
0: Lo chu la kya de shu jen tangwa gyu. Mi tibwe mao we tanga gyuze la nyamlen toba zang ma se. Tanga sartyo che be ngozara ngayon toba chung yu. Tanga dini tingrib tsuwe na jubo cha che. Kongi tanga sartyo che gu chu. Büyük takbe, böyle bir tanga tak. Kere deve şeytan çungçun soğuk zamçe. Cengne sütün tanga dekşum kona çeybe çeygale geyüyla. Gözey dini günde çoğay nancı bıçın. Çöpçik, kongi loma çoru, teyirikki sardöylen buru nyambe çeyü büyü çe. Nyamde sardöy tü lakze zonga tang, rilam gyaçir şang.
1: Nge lopcho çü. Zamja, tiwe mao wa, sardu che che. Nga ra zui, ge yung zang ma se, zambu ling ki, ni nga zui zamja ton to ba ta, ga ba che be ge, rawa che bu yu.
0: Nau ju po sar ni, lup ju kang sar yue be ge yang par tang. Ker kyang sardu ni, jem dun kyab de par, ring ne sardu che ju nyam se che. Rup cho ki, loma din su tang, sui sip che ba ju. Men tang lu ki tang ge ju zhe ti, qie lu kang ya mei bar jun zin tu bu yu la. Na wu lak xie ti, mi ri tang, sa hong zhe tu ba chung. Kong ki bir zhe tang, lop dun chu. Tang ga ni, zir sun ki ri mei zam cha zang ma se. Ring nian di tu tang, ga cho ju zhu che bi tab lam yang. Tu rup sa bi lop dun chu. Sui shu sar bai wu dang rup du ge bar che. Nak shu zhi lu yang bu, tang ge bir zhe ki lu tab ke bu jang la. Di ke ngu mi ring ne shu xia ge xim se nam ni, mi rup ne mi rup har, gyu zhu che bu shi gi. Nian lu zong ki za dang yang bu, zhok bai ring ne ki pa shi jang. Tang zang ge kuru yu yu bai, Hei mei bei oma tu. Nei ti min nam ki tsuwar ka xin qeba ti seri nang du bar qe ni. Chanjar long tu du bei ngu mi ri nye shu xia ki xim se su. Nye rong le run zin bu ruo xie bei cen nye yu. Seri ti ming le la la siro tang. Nye su ring mei tu mi rung wei kien den xim se xie yi. La le su zhe ni. Nian ti pui mei mang qie wei qiang qu bei la xie xie yi. Lo sum ju sop jie le le bei dian pie zhong ma, nou ju chong jie nian rong zong, la la su zai ki ngu mei ling ne xu xia ge yun zin bu xie yin bei ngue ne. La xie ke xue ti yi. La la su wa. Tui zui tang, tui zai ni ke qie xue ti yi. Xio pa qie bei oma sui pa ti. Chui zai shi shi du ni shu zop dun ki kuru yu chui. Chu zui chuk jo gui bata. Gyu zi dok zam ke gup. La la so wei, tui zui yak shui yi. Oma gyur mu ti haiyang na lu gui bata. Me chung chung dang ne. Gyun chai me bang zhuk zhu dang chi, ma kira wa chi gui. Chui zai rim xin tol chi bata dun ne. Haiyang na ki oma gyur mu ti, karpu shikcha. Uti tamburu jikdu jikab. Oma tama nam duen gyo batang. Lerim ti ting mangbu che gyo di yue jing. Teyang oma yongsu makam par che gyo. Ome shirsu rinbur ten ya ma che ci, xine ce lun yu. Cabutir lakbe zi gya gyo batang. Teche libli suyo ne. Bang lip to tengu. Libli suyo sarchi. Kangbe nang karma nishu zam jo gyo batang. Teche longzhu yaksar. Sigam nin nisum zam dong gyo la. La le ngu yoka tangbu mochung par gam gyo. Gaptir. Nga gyur cam si. Chowa chewe la la su gyo. Likzhuk tu yu. Lala pu. Yolaya nyeron zong ki kenden xim se xe yi. 파르더 뒤 테니 심세 쥐마지기다 낭루 테니 뉴슈 첨분 된 거에 슈글레시기 로십주 시도 레베 수남디기라 마시 로숨줄하기 요라소웨 냠뇽 대여로 심세디 소와 ngarsi le roshi gyugi yu. Karmo tang zhugar ni cha tunshu gi le roshi yi. Yula su gyu tezam nyuk zin chenpo me. Ngay la hayang na chu lu gyab tang. Chu ca bu che gyab. Pyu shib gyama nyi lu gyab. Terin gyun che me war duk duk dong gyab. Chuzay rim si tor chenpo tang dyun ni. 휴식대 눈도 차요. 급결 마르자마 니루급다. 두두 동주 하상 변에 점. 계신 걸어 차티 하얀 질기요. 대유리 뭐 근처에 매바 두두 동거리. 미지기 변이 두텀이. 콘솜기 제명아 두두 단위 신의 부족함 마르니 냠시 인섭톰니 파르치마 심바타 칼라체 렘베 요라초 미탑지 티수 유린 베탑체베 추 법착수기 락시베 닝돕 듀유라 요라티 당시 싱아르 덴바식도 추 Rengjimtu sowa ni, cendian jentang, xiegyun jenki tunji chebe par. Taja, nyerong ki rinnian xuxiak ximse, geyong tundu kyabdian zhoxin yu. Choksam gundu kyabbe zataan ruju li. Zechuba merong ori, uji denbe ximse la rewa tang chabji. Nyerong zataan ki tang zantang, haksam la nyam lintu. Yang xin ya qi wei qiang za dan tou, bi niu tang wu ji. Zhewa ti zang mie ba dar tu nang ya, gun zin ki san ba jik cong yi. Ngui mi ling ne xu xia gun zin cha ju ti ha xie chu yi bo min ba. Tian ni, tang ka xing bi bi zhe ki niu ri ri tang. Yu la zi gab ki, ngui chu ri ri tou ni chun la. Ti wei kun zu, lak xie di din sa ri che ba tang. 소외응 얼슈수 체니 녹슈링 내기 시즈탕 런데 첸차르타 비르뉴게 르머리르타 심세기 루주리리나 냐르차 렉바르 체유
7: 세주 도지 롱우동 파기 루주 디엠베 네 소젤라 디엠베 쇼리 응아존 스웨바타 Basan digi ki jiju luyu ki parjin gyakdan ti kwechub tangge to peje ba. Namge doji, jechub tangge nawe gyuze ti tingrib girinne lo sara tunze su sardu che ba. Dun ting je me yiwu penjo yi zhe nang. Pyo girinne shu xia, hase liwu xie ba, jenbu shu yu yin.
8: Ne cho ge gyuze. Zablin yangzine pyuwe mun dun. 카초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9: 야미 김베 너콩 디부 메바타 너콩 카바 너추 약스템 바 고나 고유코 럽칭니드 로스틱틴 제모도 바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1: 우베즈지 신키 자취 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二部七头给走啊，吃毛索，执行忙不了，独领七八十银币，给堂客摘取给我堂七几，去给五寨打工七百，脱了点。五辈子执行客摘取全部听你，执行客人忙不了，独领七百，吃毛二部没了，出现那个忙心。摘取出去，出行用了级别通能段。龙年需执行去摘取存档是银币，过年了，地摊去摘取出别电囊杨林图。谈得可把今年俺有能吃，人中你女吃，几百个人了，摘取出别要钱七张，几件百个人。那些五辈子执行去摘取电力去，谈得摘通通了，摘取出别过十株水果糖，过数果糖，摘人娃摘取出别过炖煮炖果糖，过数果类玫瑰金。年代从干了，我来撇干去，光只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抓糖打用几个人过年了地摊给摘取几把糖我这打用难过去五辈子自行给摘取几把糖这送爹爹看了撇糖陆地卡巴来过给估计出去送了几几个哎
12: 跟我这阵打的是呢刚把捆把打个俺我点个月吧咱俩马个吧你那马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给他我都点不起来谁拿去
13: 大票年人呢林国大见个韩国的票呢也不行就多林国大见个韩国的见过个跌档了送就投个多
12: 韩国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票也不多你就这也不行多杨过呀就这点呢要点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到证明那找官，官瞧不多啊。
14: 何不去给我糖？那就听吧。那刚不说的，那工得不免责。玉芳，那当哪位说出行了赔偿？我们队给这个来，一米七几的，娘们你当初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奶奶出位，给当是亲人。那我能说动画堂四处浪吧那我无知找我说给那我点不免责那他那位说去看了片档我们就给直接档起来给老子托呢一米十片档娘们当初了预防那他那位说去看给那我摸不堂那我张世前呢给了第六给那我写几年预防那他那位说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写给他的卡巴给不及起来给小猪托呢给给那他那位那段了打更轻盈
15: 预防那当那位数据看给这趟几千七股币运营那当那位那就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两次国股档国数股的玫瑰
14: 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千块了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了几几个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千块了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了几几个

0: small hinge, tanda, ningong ki namsing of the shogi. Chengguan chula, nam timne, rimsi, chap chung of you, chuzang jan yisusine, jung yi parer. Metrong gala, chap simsim pumne, rimsi, chap chung of you, chuzang jan yisusine, woop parer. Some juzer, nam timne, rimsi, chap simsim of you, chuzang jan yisusumne, ju parer. Saga, chap chung pumne, rimsi, chap simsim of you, chuzang jan jurune, dun parer. Kambar, chap chung of you, chuzang jan jurune, nga parer. Kangmala, Chapchung Pumne, Rimsi, Chapsimsim Pubu, Chuzang Jajurune, True Padder. Nedon Chula, Chapsimsim Pumne, Rimsi, Chapchung Pubu, Chuzang Janisusine, Jukji Padder. Tunzer, Chapachung Pubu, Chuzang Janisune, Woop Padder. Tomela, Chapsimsim Pubu, Chuzang Jajurune, True Padder. Chuyip Chula, Chapchung Pumne, Rimsi, Chapsimsim Pubu, Chuzang Janisusune, Joksum Padder. 播种了,恰巴冲婆婆,车长在你手机内,中你爬着。没到了,恰巴冲婆婆,车长在什么就内,你手爬着。可入去了,这么忙不好内,人心恰巴森森婆婆,车长在你手机内,就去爬着。忙看了,这么忙不好内,人心恰巴森森婆婆,车长在你手内,我爬着。 肉切,南天呢,人心恰不森森婆婆,车长在你手机内,洗爬着。生意去了,这么忙不好的,车长在脚底内,我爬着。特地,南天呢,人心恰不森森婆婆,车长在脚底内,松爬着。你妈,这么忙不好的,车长在脚底内,蹲爬着。
1: 干中了,恰不森森盆呢,人心恰不冲破丢,车长在你色素呢,就去爬着。不深了,恰不冲破丢,车长在你色素呢,我爬着。错清了,这么猛破丢,车长在脚边呢,我爬着。想了,提名总他,床的卡几给那么幸运的死着呢。 모튜네 게나 총키를 가지기 넘시고 쓰러나
2: 조도 정민지 한글로도 쇼기 트리니 편도초 배체초 리사다와 리저다가로 투단 남지 나저타 치주 림시 터진코로 체마티다치 노창탕 창샤르 쿠도 철롱코로 샬로타 손음규를 롱부당 시크샤
0: 스마일 행게 넘시고도 슈차르

0: ཐག་ཅིན་ ཞེབ་ ནོབུ སམ་ཇུ་ལ ཚོང་གང་ དུ ཕེན་ནེ ཛེ་གོར ཤུགུ ཡིན ལོ་གི པ་ཇུ་ དེ་ཇུ་ ལ་ཧམ་ ཐང་ ཐ་ཡི་དེ་ ཤུང་ ཆི་བེལ་ ཧམ་ ལ རིང་གོང་ མ་ ཤུ་ གོར ཡ་ དང་ གོ་ཇུ་ གོར་ གུལ་ ཨེ་ མི་གུ ཐ་དོང་ ཡ་ ཆེ་ ཛེ་ཇུ་ བན་ ནམ་ ལ ཐོག་ཅི་ ལེན་ བུ་ ཤུ་ ཆེ་ ངུ་ ཆང་ གོར ཉི་ གི་ གོ་ཇུ་ གོར་ གུ ཡིན་ གི་ ཅང་ ངུ་ ཉོ་ཇུ་ ནང་ ཆེ་ ལོ་གི པ་ཇུ་ པུ་ལེ་ གི་ ཏོ་ བེ་ ཅི་ གུ་ ཡིན་ ཆེ་ གུ་ ཐུ་ ཅུ་ ཅིན་ དེ་ དུན་ བེ་ ཆེ་ དུན་ ཡིན་ ནེ་ ཅིན་ དེ་ དུན་ བེ་ ཆེ་ སོ་ ཅི་ པ་ར ཡིན་ ས་ནེ་ ཐ་སེ་ ཆོང་ གི་ ལིང་གོར་ ནུབ་ ལམ ཙོང་ གི་ ལུ་ཁང་ གི་ ནུབ་ གུ་ ཁ་བ་ ཅུ་ ཐ་སེ་ ལུམ་ ཅིན་ ཅམ་ གི་ ལོ་གི པ་ཇུ་ ཚོང་ ཁང་ ཅི་དུ་ ཁ་བ་ར ལེ་གོར་ གི་ གུ་ ཅི་ ཆུ་ ཆུ་ ཅི་ ཆུ་ ཆུ་ ཆུ་ ཅི་ ཤམ་ གི་ ཙན་ ཡིན་ ཨང་ ད་ ཤེ་ ནེ་ ལོ་གི པ་ཇུ་ ཁུ་ ཡིན་ ཚོང་ ཁང་ དུ་ ཕེ་བ་ར གུ་ སུ་ ཤུ་
1: ཡ་མི་ ཀིམ་བེ་ ནོ་ཁུང་ ཏེ་བུ་ མེ་བ་ཐ་ ནོ་ཁུང་ ཁ་བ་ ན་ཆུ་ ཡ་སུ་ ཏེ་བ་ གོ་ན་ guyu kor lo chi ni de lo chi chi chen chen ma to ba so ge ya me ni chu thun si kyo bu ching pi thang do phe tha
2: ching pi th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ki chi wa la ki yu be ya me na chu chi si si ji xin gi nin ju le j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qiu tab lam gi gu ni min chu na gong gi sa wa ge tu b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ya me gu be tha na gu la phu tu mi be tho ni xiao yun kang ya me ba ya ne sang tu
3: yun tong ya me ni ri thang tie wei ren xin ki ya me ni la pian bu yu gyurim yong la xiep xiu yu bie xiep xiu bu qi la gen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 ye di tang di ne xi ge ji lu mu che di kui ka ji qing bi tang na ye me che chong kang lo go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po ge lu chong tang bu ka ji qing bi tang na ye me che chong kang
4: 침심부디 가리 침을
5: 빨라 얘 마술 구유다 빨라 지랑게 마디 렘바 가리 임바지 티브 난다
4: 마디 침심부제 장장 경제 데데 왜세 마리
5: 왜세 마라리 빨라 빨라 지나 신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 짐베 신마체 던도 지마 장장 경제 임바마체 지마라리아 요베 치심스도아
4: 왜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 버치 무메리네 슈샤 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5: 세세지베 퇴제 인자 퇴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6: 왜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0: 누구디그 우연 행강 잠기 왜세르 마르 뎁송캉 허가 총계 총세가 고다 안게바 왜세르 마르 뎁송캉
1: 야미 김비 너궁 대부 매부다 너궁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콜 러칭이드 러스 직진 제모도 봤어기 야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2: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난 갑야미
1: 나고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셰브슈 유베 셰브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 첸람 후캉면 칸키 네드부 살베 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 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 총탕부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르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七六周队，我一拍出你过七块当不当他。
8: 大娘咋个记啥？
9: 咋的来多多住个？
8: 咋个第四次给我开药买嘞？让不我老亲亲的买嘞？韩立芳的牌就是当的，电脑的就是装的，人穷的面子嘞。车上站了点亲民的啦，
10: 站哪股也不去参与。
8: 所以在孟勇的店前，韩立芳排队当的这个人，都先干么就站起婆婆当。所以在孟国元呢，就是提来领子去婆婆当，俺的首先当呢，所以也不去领给。
9: 这样我是查下，东西也做扣下了。
8: 你让了排队当呀的韩立芳给吞在沙不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当，南部了呀，哪不帮不也不去要的。
9: 韩立芳的我那也好多，
8: 韩立芳更重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7: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芳从康林光下蓝体给科布洛车卡住韩立芳从康

0: 임두.
1: 니미두에. 타지. 수수고 소화기비게 야삼다지. 니 아자게 까레 가수의 개비메다. 두 가수의 통유메. 수나와 등지야. 장계 대주 니에메네. 니 창문 자첩제 니에 대유.

0: 秋文，老多把脸呢，脱起来不打，那么啥家庭去？王天柱，上家庭这边应修读的，到此么这边，那么啥没了，那么就念不的，哪个家去？吃海多啊？不过那我马前的用读的。秋文，上了我有些年预备书，马老师就下这，老丁去给出来呢，你说别做这扩大成个这。
1: 大伯，地大所变足，平大所变足，俺什么这么生的用得啊？上掉的，过了这还给么得个？很多老乡就认生不得啊。
0: 俺这还是哪给得个？说说些我哪大概够？
1: 要学死！
0: 爹要我这边。
1: 俺爹去，上穷死掉大家殿下，要我最要么谁？你也想把他那个你藏不起来都生病，也免那个你。
0: 咱们这么学的。
1: 当然，卡的，没穷人也罢。没穷人也算得上不是。呀，饺子没得吃。卡起。穷对呢，差不多。我可对家里给姐妹跟婆呢，啥给没吃着吃着。卡起不是。我去多少年没白啊？我爹多，养了多少年钱多？
0: 啥了？我才穷没多，也穷没。
2: 饺子没出，饺子是丢丢的，饺子是狗屁狗的，又是他的狗的，啊！弟，用完用完用完，钱呢？让他丢丢去呢。
0: 天柱，饺子真是硬。
2: 有鬼有鬼，饺子有鬼的。你的，呀，饺子说的。
0: 岁了，
2: 饺子才给是一阿拉多米呢，白白露露又不是过谁呀？俺就上面错的，白白露露又不是。小戴的，你的，对的。
3: 阿妮，
2: 阿姆拉。
0: 向天柱，是，俺这里杀了，这是地里收的耶，这是地里。阿姐，呀，杨老大，杨老大，杨老啊，呀，你看样子老三年不应当，这是地里。
2: 上爷，俺听过嘛，前几下子个，俺彻底见不着。
0: 我这第一成功，瞧不着呗。对的，没看下来老三年不得一点门道着的话。
2: 都是，是上爷小家弟弟前面，我妈这一的。
0: 米里的星星鱼，
2: 呀，墩子，
0: 上头见了，丫头，地上可大？
3: 上头见了，
0: 石头，地上可大？见鸟了？上头见了，
2: 石头，上个我平时哪行嘛喽？地里阿家的姐姐，鸟都去世了。
0: 哟，我，
2: 哟嘛，
0: 阿家个鸟都叫我啊？
2: 着，
0: 呀，大爹，呀，有个小，那长板用啥来写的？
3: 饺子啥都，
0: 饺子啥都，
2: 饺子说的。
0: 阿拉也给你的，医生，六三下子，我让你逻辑真不行，那天天弄清明的，用我读给，
4: 用啊。
0: 也让路，多子多。嗯。啊，对，哦，好呀。阿姆拉，俺多子多的，多子多的，嗯嗯。啊，用啊，多子多，留啥肉？呀，多子几个鸡吧？嗯嗯，哦呀。
5: 医生，小霞，绿色真是的嘞！
0: 巴拉，阿姆拉，绿色真是的嘞！绿色真是的嘞！哈哈哈哈哈！你看用过一道，但花这些边边都用不下。
2: 你是白菜，看用过一道。
0: 도마도 공의교
1: 제 사무지 있으매 다리를 사단고하리 저라니 쉐버니 나버도 지다님도 대화 계속아 편족의 개시금은 누가
0: 아 시에지 키랑하게 디리 쇼자 침부시는 그리 저 까라디 냐제드 슈고제는 디바사
1: 미디이노 로시플라슬레네 도저히면 다가라 할 때야.
2: 걔라, 저 텐주게 너희 키라니 뭐 레사도 쓰기. 키라 로리 상아라 레사다야 쿰시 여디. 셴마도 파송이 쓰기.
1: 아. 디지 매비브리.
0: 걔라. 다 티기네 쓰스. 쇼자 여래야 말해.
1: 쇼자 매고 봐요래. 사든 거로. 얘기라니 맛은 애틀지 세자 으사 소자 미리리리리다
2: 걔라 터지나
0: 걔라 터지나
1: 야 좀 말해 개시 걔라니 니머지 디류기 얘기해 걔라니를 쇼자 침포하시 개업죠
2: 걔라 갈승구이
0: 걔라 세대 쓸내야 그렇달
1: 가대 쓸내야 오죠 걔라니 가리 메구래 다 가수부터 양해해 봐. 아. 머신아 놓치 버리니. 샤고메다. 계란이가 나 찌트야 협착으로.
2: 계라. 나 탈린가 중인다.
1: 아, 진짜. 미라이노. 타라보. 녀라 쉬쉬메다. 나이 놓친 줄 말이. 미라 가부유나. 그것도 쉬다 타로. 가르고 제 같이 가.
0: 你 shaving, Jala, come you, Tim, my who love ye. In a lancing window, Nature.
1: Can I come use the pink cartoon? Jacket, so net sherry. Tisha, Lochu, Judizu, Tasu Casido, Same, Metoraki, Bemzo, Ninjig, Hadum, Midway. Can I come use the chasm with him cartoon? Cesar and Gamoral, Ninjig, Hadum.
2: Yen cha, lo sa zhe shi di li.
3: Lo sa zhe shi di li. Ya, ni lu.
2: Di da, ga ran ni wo ne qiu cha la a. 로코모코르 상아니베나 렉체 데기오지 타들레사샤니 야 상아니베나 시샤
3: 상아니베나로 사초조 여러분 나아치니 하소르바

0: 추지 가서도
1: 종이 숨도 제나 람사 로저. 샤타인다.
2: 조아.
3: 어.
2: 로지 베드 가리 게브 데프시. 도스 니에 스케브지. 레마 쇼다. 마 쇼다. 마 쇼다.
3: 나 베드 험샤. 영아 영아. 드리 유쇼 서이 치기. 치부 차샤. 라잉아 츠뉴.
2: 야. 조아. 다른 거 아버다. 집에 둔 겨샤. 알레 마트다. 좋아.
3: 어.
2: 녜녜세라. 녜 밤니 처음에 로디게 나라. 상게 다방 아니 뭐 로사샤 구데시. 탄도 로사블레 조유자. 통원권다. 은이니만 능시제. 님도 로사샤 구는 근제도.
3: 영아. 니만 능시. 아라니 님도 로사샤 구도.
2: 로사 시지시아스 좋아
3: 로사 제시딜리
2: 좋아
3: 로사 제시딜리 텐주

0: 나 우리 삼아 우리 되게 나 루유 라팔린다
1: 체크 체크 시도
0: 다 지수 지수 팔린다 야
1: 윤창 로디게 나라 니라 투쇼다스 체크 체크 시도
0: 팔린다 가수의 예시반요 스토리 레지 계시 기분도나 툴로슈 마싱은 일로 같이 해보지 이네디 남야사 나시 팔린다

0: 你来，哥喂，让点开酒鱼。让开接不呗？我让你老娘打个出去吃饼。
1: 我这，你别急不急？开车嗦，
0: 哪开别说的多？嘛，开车么嗦？那先走。
1: 走。
0: 누추스교배남다 드링로니에 뜻 소토로 삼삼을쳐 첫 삼십도 가. 같이 해서 대기로니에다 뒤 다음 십년 유배스로시도 몇수 나왔음에.
1: 개새 무슨?
0: 니 나시오 니 밤니게 라는 방자 야우시라도 라닝 제가로 구십 유배다 야르도 송기 조디 라니 우 야우다 내가 야우도 땜부 야우 송도 가.
1: 집에 진답이야.

0: 암라 나로 용기다.
1: 어, 노영배. 饺子 차위 야, 겨거서. 심부도게. 망스. 든즈. 하화중에 小小面 샤바 이규 체제. 미마면가 레 하중에 샤.
0: 집에. 젠지 들리 죽인다.
1: 티샤히라니 저와스 심매베 아.
0: 암라. 나로서 저와시 자도.
1: 럽중 저와 유브제. 야매나 나잖아. 가로 찍기. 아.
0: 암라 가서 온 거유. 가로 찍매.
1: 아씨. 가로 찍네 개요 마시. 아마 장우시야 우리 하코스게.
0: 아, 암라. 나오네 지금에.
1: 나 전에는 가부치세. 나자 범부디제 유베.
0: 매.
1: 든지. 장게체는 소샤 흔제도.
0: 소샤나.
1: 어. 장 가부도. 하코중에.
0: 하고유.
1: 전에 장게 삼루 양우스던다. 소샤키니 참부시도.
0: 참부면도.
1: 참부면 흔제스 든지.
0: 암라. 나다 소샤 참부면도. 지만에 디고만 송아.
1: 허지 디 饺子 세차 귀다
0: 좋아 야삼라
1: 야 든즈

0: 아니. 저 사간다 나를 통주시기
1: 딘제이노 맞죠 체크가시 차스급사니 도고토니 대사시
0: 니에 저와 제우 유슬럽이 통도에 잠자지 쉬비
1: 장충드네 시그타가 이나 야면 안님도 시비아 규진 찾아 예식 잡히나
0: 아니 네 가스그래
1: 탄다장 뜨디 맞을 로 중대다 집지 가시샤 크르크도 우주 차부 미나 잠아 쳐서 켜는 민도
0: 아니 좋아제자 가슴 두민도 가슴 두야 ये मिले तदा नौशा
1: मी में से सादी थागशी नौब चुप सादी योसिप शी वाया थो रां थांदो लो चुन जु सोंचा मी दिले याख थूग शी
0: अनी रां ले दिंजे थू जुंगे आ
1: थू चु थू यू गो चु
0: Yeah, of course, Annie.
1: Why at all? That I'm making a son, sir. Annie, Ralph, Mango, see me. So, so, some little chair door. Shandy, there's some tongue machine. Annie, Ralph, he see you.

0: 하도 너 메와 바스 촐라 담바 시큐리
1: 아지 자네 롱산도스도 녀랑 터시 다로 지그러 봐 어 야면도 치 신제르 나 원심베 오글라취 콩르 치숨다 나도 야러시다 슬러부 이네랑게 연지 추르다
0: 인지 망고디 제 과주베
1: 아지 링리 탄도 튀러 정마다 귤지 고예 체브 소소 로고 유나 용보 한테 사사지 네마 이너 칠륜베 퇴장 항상 같이 그러지 봐 이네 탄도 할래 개요 맞다 신제 류베 니 오고 류라시다 치게 다고르다 장거 언니다 샤샹 찍뜨다 상아 주제 가래 같이 개우면도 완전 장모도 사제 군이 스치 죽으면베 링리 아야 우주 개우면다 소소 삼려 어제도
0: 용아 아이 영이
1: 헤헤

0: 그지 야토 니 그래야
1: 도와주면 하고 우리
0: 범디이나 같이 와서 비이나
2: 마야토
1: 년지니 천지지야지다
2: 让你面对女儿，我肯定上去啊！
1: 阿姐，你啥玩意？不过从今年俺两个都要的，哪家来女吧，肯定要的啊！
2: 今晚呢，我来加个多事情，我的，还好说呢。
1: 今晚谢谢你。

0: 하지 말이. 샤빈, 보신 줄 봐. 하니 그거 말이.
1: 또다 샤와. 전다디.
2: 기능 말이.
1: 가자 고르체스. 야면어. 라니에 로교. 전다디 제마시에 처리.
2: 레스. 어 첸 올라. 아자라. 마 주인.
0: 시간 칼라단 거 아.
2: 뭐. 막 마시.
1: 팔로제 발람라 좀 쉬어.
2: 레스.
0: 부디 빌레스브 같이 민다.
2: 와, 아자라 슈아.
0: 아, 유아, 샹와 유아. 랑크 범어. 와, 디제 지열이. 링청 엄마도 훨씬 믿어.
1: 유동화. 소소 교육 가르침에 3등 매배. 미창매 링청 원을 갑체. 라러. 가마치아 카리노. 카리노.

0: 나스당 두게
1: 나스당 민도 암라
0: 락베 마가 차네 싱크 마가 차 요마 시지 봐
1: 암라 키난 주송 비니 하고기 나 류동 화님도 김상식나 초와 개토민도
0: 장디 제 삼야 카 요마 시 티제 아메 장 시야 시 든즈 다 장 침부 차 없이 타 흔제 스제네 아메 삼시 토기라 갸교 치기 이네 시야 치기 장게 삼루야 원스 다제 타 제우지 타 제차니 중제 겐케 오르다 시마도 라니무치 규벨링 리케시 든즈 류동화게 가 흔제 체네 뭐라니 중무시라 장소모시 하코스네
1: 이 하코스 암라
0: 前三个月我写多了，注意点。

0: 나 룽딩이다. 디제신이 와시비야. 대가 왕태조 슬럼 주고 와시.
1: 왕태조. 되다 되다.
0: 자동화 대매배.
1: 세종화 신수. 뭐란 세제 레오유배.
0: 기니세네 지구지.
1: 어.
0: 뜨자. 수수쉐다.
2: 아네. 저 인생 니에데 자라도스 니에게.
1: 어지 뒤지게 면봐. 자라 망고도 되게 여자 가서가.
2: 아네. 니에다가스 도스 니에요미. 디차세 디치리세 대구시도스 예.
1: 아네.
0: 하. 시 뜨자. 송두는 마시. 조드쉐다.
2: 아네. 小夏我上了搞不远让大搞着这个生机听我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
3: Jaga siap tinzu. Wone shibe a.
2: Ting wone yin gochu. Xia xia, zhang pomo ya guzu do. Ting wen yin, sam le ya guzu dami do. Tang da gan sam tong su. Zhang na ma ling yi.
3: Qian na, som qian wen ge.
0: Som e. Som yin lam na le. Zhang dun zi ge, na ma cha ro qian de sam de yao shi. Ge zi qin ye zhi ya chu bi na, ma ran ga da chue ji, ka shi da sum tu ma shi.
1: Rang ha dia jie ka chu yu. Rang ta de mi ge bi cha sa bi. Su su tu da su su ta ju.
3: Jia din zi. Nga zhang ga ro qin de yu.
1: Ya hu dou ya hu dou. Nian long yu de ge bu ge zu kan sa qian suan.
0: Na bu me za. Su su ge sa qi ge le.
1: 이 뭐라게 못해 죄송해.
0: 근데 쓰여 없이 뜨기 지금 마치 봐야.
1: 네.

0: 동화 미스니에드 로야야 레디 다바니막 내주든 천용기 장게 천수유도게 마랑이 총디 팀무시 나를 파문이 마대체 디닝가 롱마큐 주게교 착사 법칙이 자시다 최장 지원님은 후체 年年 见到
1: 주일에
0: 탄도 팀무시 바라가 총기나 내가 라니게 과치를 찍으시샤 아라니 고시게 만누자 지게 뒤네 지라교 지게 겸네 지라교시 니에 지라만 게고스 삼제 장게 디트갈은 지라만 고게스 타무디에 장게 지레 비르샤스기
1: 니에 라셰비 드즈 닝미도
0: 동화 발라가 잔다 암라 날 튀용제 장게 가 팀모 탄고 아자스 뷰추 디니에 뒤 남야 제스 마시 그 뒤뒤 년 삼바 타네수 포무친지 닝제무디 年终不日生不鱼，明明是啥的，三不了几顿的，吞吞吞吞食，几天低头，看不见那草芽根穷边马菜，老局长金秋钱穷不得，连着些张鱼边打食。东华，人家差不多，我阿家看你这个妹妹年轻个鱼，一年年生难了。上课对一年，这还没研究，面前不是点钱，大半年过不了年，就没得资源。
1: 现在呗，现在从幼稚园，我创业不？
0: 东华，上俺吃不上，俺困在江个月不，年薪个月，一年上个困在地，蹲在江里用过嘛事？顶着长线嘛是不？上个羡慕人心，蹲子年铺充足嘛事啦？俺面子点。是谁不过有事嘛事？
1: 你那小林秋文，爹讲到的强嘛事？看到你写查，俺没听没。看到俺送包台北去过，墩子的小霞给你这点，没听没？

0: 노태우 같이 했어.
1: 남자라 아니었지.
0: 아, 지 개식 말이 뽑기도 뒤절이.
1: 알레. 야, 진짜 주소 시스템
0: 개식 말이. 상무 뒤절이. 쌤들 봤지. 남자 정 말다.
2: 婆这些
0: 不耶 不
2: 曹向强 这是的力
0: 是 你还是下 不 不 不
1: 这呢 你还不
2: 到此过到 谈的KQG
1: 谈到KQG了呗
2: 你还把他哭着
1: 这呢 谈到
2: 香烟精 这是的力 不 婆这些
1: Pura shasi.
2: Ah, si.

0: 어제 조정 동라 상한 님 보고 지난 님 배.
1: 어, 고생 님. 네 상무 진짜 잡으 봐. 근데 소하라 소리. 고생 님.
0: 제나기라 가봐야 되니나.
1: 정이나 좋았삼죠.
0: 알레. 고소 도자나라.

0: 진달아, 나 저 파츠 다 그럼 쳇네. 나다 좀 줘요, 맞다.
1: 쏘였다.
0: 你在给我打算念学院不着他的路龙要谁打起来着结果去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 신불! 손수치! 기다려! 세트워서! 제발 둘! 맛없이 우리!
2: 이사, 도미 이사 수교체는 죽지 않았다.

0: 제달라 심도스 심도스
1: 요구를 하지 그래서 모두가 가소시라 가도
0: 파치도 죽대 자유하자 홈스 삼자 인사 그대로 재미 강제
2: 마트치기
0: 어이 후가 후가 진짜 노쇼 차도 파 비우유
1: 뭐게 가시기
0: 어떻게요 어이
3: 뭐요
1: 얘 두쇼 얘 남자 차수 두쇼
0: 전도 두 생미스 캐린 후이다
1: 오르게다
3: 지금요
1: 너 반에 큰 생미매
0: 진다라 나 도기
1: 나고도 스콘다 저거 여지
0: 심세 냠저 시험을 봐
4: 좋아
5: 뭐니 뭐니
0: 심세가 돕쇼 디오네 할애브샤
6: 내쇼게 뒤지 저블린 양즈네 푸베 문딘 하초 양차베 하세 뷰리 기자
7: 신뢰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주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부르 중국 신뢰 누강 변종 예라 누강
8: 五辈子自行去摘取出国天年去自国那趟修罗二部七头给走啊吃梦所自行忙不来独领切把是银别地摊去摘取给我趟切不着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行去摘取出国天年自行去日忙不来独领切别吃梦而不灭了出行那个忙行摘取出去出行用了级别脱囊队龙你新去摘取村大是银别过你了 디탄키 자취 주배 대낭 냠린톱 탄드카발 겸네 앙류낭치 금중인뉴치 치비규인라 자취 주배 요제 차장 직경 비규인 파세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주바 고르시부 시구타 고수 구탕 자징와 자취 주바 고르든주 등구탕 고수 구레 메구진 닌다 총가랑 원래 피겐키 관주 주르 쓰리기 우저 좋아탕 당경치 규인 고니라 디탄기 자취 개바탕 우저 다경 난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 칸라 피탕 로지 카바 레고 예구치 추지 직직게
9: 빨라 보기도 진짜 말렵나라
10: 아 보고메 디스그이베
9: 진짜 말렵나라
10: 자비메 디스그이베
11: 칸죠 녀람 카바 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고전기 카바와 에 카바다나 대외 모서듯이
1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탕 잉통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대외네 신토라 Kung Chung Kyung Wu, Rodney C.

0: 이미마부딘제도 로규 귀람 게르게 테니 소신도 개가르 대자기 명외배 경에 마부 요마세 자자기 내주 튼시 중제 섬유레 대바 튼시
1: 녜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 잠이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 민도 매견 쇼양 제마 저톱들이야
0: 매견 중티 뒤수 디메그 계기 탑산 낭도 도놈 시규 낭바 텐저 망부 로유 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 낭바 지기정 시담 강유 바진도 계시 바케촌나 시조니 지게 갸타 응업주의 TNT 기 바테시 딘저 망부 행동 단수
2: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딘저 치워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딘네 중미로
0: 미준 곡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쇼니 미준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원고 단 충도동비 제뉴 콩도 치바 제시 신의 마바르와 뇌세 미포바 제도
3: 陆金的金本尼郎翠翠的那边边出个轮巴马错举证提出变得绿不轮也还将要不与如果陆布图轮巴汤还将吃不与你可以落着错陆布图多讲七十种可是一起给我提出通讯呢能测其贵米第一其他人来调也单单调不汤贴不苦林图片给米金本儿狗心巴上这一各地对苍美陆金陆提汤帕马的陆提
4: 北京老段堂基金主要送了点呢，阳台北写着托图，开始开启其他的岗位留点密集别超过十月不行呢，开启高压的新闻年呢，迅速轻易密集冷熟悉呢，哪里让托给一位一起切球？
5: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6: 你看，北京新闻天气，天气冷，天气冷，正正中间站，对吧？跟着学。

0: Simolinje, Kungamsa.
1: Kungamsa.
0: Namalinje, Nurjunshi, Tingdi, Jungyang Sengu Yamjaki, Lezin Sibara, Gasushu.
1: Tingdi, Senguki, Nantun Zoni.
0: Jigim Shuji Xi Jinping, Mimang Dior Chebe, Piti Samota, Mimang Chong Yerki, Mimang Chedu Yimba, Junjong Chigu Xi Songyu. Sugu Kaki, Jigim Shuji Kago Kijing Gongdun Lada Tungyu Dings of Chibata, Mimang Chong Yerki, Dushi Lada Nibu Chene, Tingrip Shinki, Chong Yer Dirty, Mansu Diki, Liu Sarva Zamsin Yerbe. Gorda.
1: 李奇以重庆都督心的为国儿
0: 어리 모두 카리기 미사라 파크를 세웠다. 이란기 어리 캐렌 개도 줄지 이란의 자 잠시 제도 바다를 천삼시 루주 여배 고소인.
1: 샘러 낭퇴십 천남 시로나.
0: 총기르니 팅립신도 준비 딘시 계진타 미망기 디지소와 준유 계진시인 지교수지 시진핑기

0: Bagbar Zhu Langbatang, Seki Keba Soki, Bagbiri Nedu Yuzi, Yufang, Bagu Zangsi Kala Pipta, Ne Tongala Pipzi, Ribimiba, Tudan, Pichu Nancho, Bagze Lunjum Dang, Lunju Tumba, Bagu Seki Keba Soki, Bagbiri Nedula, Yufang, Bagu Zangsi Kani, Ribimiba, Tudan, Pichu Nancho, Yufang, Bagu Zangsi Kangi, Wenduki Jijetang, Chile Mine, Bagbiri Nedukala, Dakunji, Yufang, Bagu Zangsi Kani, Geyungi, Muji Tempashi Yibe, Kirala Bagbiri Nedu Yuzi, Ne Tongala Pine, Lutu Nancho La, Rimi Chichuda, Yamlia Nancho, Chilegi Lakzetang, Haksangi Shepshu, Kunyi Piba, Gersushu. Yufang, Bagu Zangsi Kagi de Tan Jisim Chikubi Guyin, Bagbiri Nedu Kala, Tongatu Pine, Shibje Yamli Nancy, Gorgudan Gorsu Gulimi Gul. Hasesane, Hasutongi, Chinguanchu, Yangjem Halam, Kabanja, Lewaki Guji, Chuji Sunga Chijige. Hasesane, Hasutongi, Chinguanchu, Yangjem Halam, Kabanja, Lewaki Guji, Chuji Sunga Chijige.
1: 新的女岗盆中也让女岗进女兵上阵国统治了年冬的地点盆中的年冬冰界透明冰界也不绝中国新的女岗盆中也让女岗也退去一样你们操作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落一盘住你过去快递四图三天那么细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兵样前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样参不月日子吧
2: 云点冲过所起对群羊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图不啦，苏北群起苏七列不行温图白马切，我东阳干部行温图，七路出对，落一爬出你过七块当不能堂。盆中落一爬出从大落顶跨越顶街堂，落一爬出拉萨龙井站起从刚，人把过一切被结果，今的顶别七顿人十点昂白就赢了，结果人从刚都撇子，不累一恰大白就堂。 这段人的在国套罗一帕主政策吧查见写不那不生住了从刚都骗呢在国的修就赢罗一帕主得罪他们他太地兄起别他们了人工马血国家当国主国国来这么个他同家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기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샴기 전이 안다 싫네 로지 파주 휴긴 총강도 페바라 거수슈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흘롱 당회 장슈슈 로지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콘 거대 교양 참부유 리제바 균대 총골 소치 뒤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 레부 신문 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문 토 칠루 뒤 여기 파주 니고 치코 당바낭 당
2: 로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 당 양규 강당라 민네 주거 체바 시인 섬디 토라 지고기 뉴부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다르 고 토블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타 티드 고토베 뉴부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지 파주
3: Mingla dakje che ne mingne gi nyang le che Beijing bi mi tang tie wei zheng xin ki mingne zhong lu su ren men zai xin ju kang ta ying tong chen zai nyam zhe ki mingla ji zhe qi bie ji sim qi bu bi yu yin mingla dakje che zai mingne gi ne tuan wei ne xian tu la keng chung ki wei zuo mi si Beijing bi mi tang tie wei zheng xin ki mingne zhong lu su ren men zai xin ju kang ki an zhe su de ge men ju qi de sa du de yu jin ke lian bang dian jiang ta mi tu zang si mu qiu zhe yu hu ni dong wa wang zhe nyam su jie yu Kesei kiraan mik ribzhi qibataan,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ian tuan yuzi. Beijing bi mi tang, tiawe reng xingi, ming nian zhonglong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taan,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ian ki gongchun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chokbe, guni pibar gosu xiu, sani, hasa chonggi lingk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hu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 nga ni chu.
4: Tayang 所以这孟牛的爹爹韩立芳陪着当的这个娃儿，都是些干部就长些婆婆当，所以这孟牛呢，就是地里林子去婆婆当，俺的就些当呢，所以也不是邻居。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些了。
5: 你让俺抬去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
4: 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难不了呀，那不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
6: 韩立芳更穷点的。
7: 阿玛拉的班底，文字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林书，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
9: 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0: 남시 로스 류비 녜수소 교진나소 예쇼진데 미소소 코베 춤망요야 저기요 말이 제자 니지 추카즈 통괴 멘티 미소소 다우시 죽도 샌데 지급하시라 공도 시에베 추토나 편바 강다 유바 퓨 통주 당에 줘나 단도가서로 추튜도야 커서 체네 류주 윤년도 내바다 년세 예월 군대 체도바 소 지급유베 제자 추 당에 통교로 대외 돈하시고시
1: 스모링게 샹나 치마게 천재 규시버시 고요기 디탄라 슈겐 태평 강이 넘시버 티스러나
2: 고요기 디탄라 슈겐 태평 강이 넘

0: 동을 더 저 대만 뉴스들 이제 재비나 저거 다 하나 지그지.
1: 지. 장시다 집시. 이네.
2: 마셔. 마셔 로레스웨.
0: 지. 저윤화.
2: 어.
0: 저윤화. 아무 세팅비.
2: 용화. 아, 된다. 허씨, 제지샤베, 마이쇼, 경풍충화.
1: 니에카라소아, 친구.
2: 되다. 미개 과신제 메뉴버 주에.
0: 다그시, 동무티에 주.
2: 글래스 제메쇼다.

0: 나는 시야 다크라이 경무중아 마음은 예디 다크리 각세 뒤로 장소류도 체표 거리 나 마음은 유유사 내 시구유 급진제를 미제 봐줘야 마음은 내 시내 제우 없지
1: 내 등은 아살 마셔야 돼 뭐 깊식을 삼죠
0: 내 술아지 롭시스 죽도해
1: 当 alas rugi. Menga net bezilla, Mahanal yes job debi. Utilage. Kesira, Mahane Katan du mena. Leos chese, Shepshu Cecilla, Susujum Belechen Dirisuki. Yining and Samuk Chistani, Lunka Samshu.
0: Loyon to Quarry.
1: Joyunwa. Asamuni, Simdushirachi.
0: Sada. Mashaka and Randy Shapton do, Simdushiwashu.
1: Yasa lo

0: 나라니 니가 마음씨 뉴욕이 마가나 예수팀 되시오 봐 샤게 니도에
1: 시다마 쉽다 루도 미시와
0: 탁시 마음씨 니에디 시그팀 되시고시
1: 탁시
0: 좋아신 신내 시에너 탄들 아간 우디 레샤사 균대는 시 조토 마시 가리 조모도 유세니 봐 삼자 시스탄 굴다 시에스웨 간다라 하게 준비하시고 조모도베 저 요마시 디제시 라
2: 你要是来那里下学，你也让规矩些。
0: 莫个，这云宽，俺连红规矩的这主意。卡里，你要说这听清楚的喂。
1: 没事，这叫人做，你要是随便个生病。
0: 用啊，你别打起个酒，他别没事呢，你别学。
1: 嗯。
0: 这是，他写过呀什么？你写的，没收。康达，俺让你去，刚爱看这呢。 저게 계세제 도리 리브림라
3: 마쇼 나 제제 당마디 통부다가 예수부터 이제 경을라 포경을 시작생비
1: 이민아
3: 저게 샘쇼아 孙伯爹别说过，您都过时。 让十几岁年轻的罗永泽，给俺做买上包不是？刚不是买别经济，现在来给我有什么事？

0: 이사, 자들네 돌돌 주게.
1: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직원이. 도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수 야구치 링기.
0: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出口下了.
4: 你让了别去大亚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记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肃。
5: Mirju Sambia Wo, Han Li Fang Cong Kang,
6: Lingguo Xialam Ki, Gekab Lok Che Katri Han Li Fang Cong Kang.
7: Bagbar Sichu Langba Tang, Sekri Kheba Soki, Bagbe Riki Netu Yuzi, Yu Fang, Bagbu Zangsi Kang La Pheb Tang, Ngay Cong Kang La Pheb Zi, Ribu Meba Chuta Tang Pheju Nang Cho. Bagze Lun Chung Tang, Leng Shu Tung Ba, Bagbu Sekri Kheba Soki, Bagbe Riki Netu La, Yu Fang, Bagbu Zangsi Kang Ne, Ribu Meba Chuta Tang Pheju Nang Cho. Yu Fang, Bagbu Zangsi Kang Ki, Nguyen Tu Ki Jik Che Tang,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네트워크라 다큐치 유방 바구장스카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바그베리기 네트유지 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칠레기 라제타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8: 유방 바구장스카기 제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그베리기 네트워크라 총가도 비네 십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7: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0: 아자. 내가 한 것도 제 손자 내가 가르쳐 준 거지.
1: 네 손자시. 아니 자, 파수 교 먹었지. 갈래시야 요마시.
0: 제가 아자랑 게 고중년이 있으면 다 그러봐.
1: 고중년이 막 하소시. 라지다, 토지 상무 요시. 수지려 라기, 소지 뒤편자 요구 요시. 내 손어머다, 케 요마시 손도 와.
0: 케 요가쇼.
1: 마이쇼. 아자기, 라친의 성비. 我
2: 来个车吧，来拉不油嘛，是不？你准备了没？阿姐，都是在对地里打算有着。周云宽，来个啥准备？红星给结束了，准年时。要求不的，先等阿叔的点这些多。
0: 点这些可以吧？
2: 来个啥呢？点这些我说，你阿拉是听不对，听个你略略些多多，行。

0: 이제 너희 내 뜻이기.
1: 마쇼, 미 창문 뒤에 말다.
0: 아자, 이네 내 주는 아재 줘. 라고도 청자 순승이야디. 미다다 거네 미근제 이메신기. 네가 주장 승이야기요. 거래 아재 와마 레마라자 아직 시작하시. 용아, 네 멋진 다시 거래 미 주르주.
1: 자롱친 초갈도.
0: 소금 뒤에 제 도수 말시야.
2: 마쇼 로여배. 어,
0: 저 용화.
2: 내가 아침에 니 통대 근데 주소. 기부도 왜? 지 롱수수들이 가시소.
1: 디고 셰베 간이 내가 집에 님 탄고 미다고 유니 신다 첩셰브르 돈도 강무 탄다 마리스럽샤. 은롱다 자제 랭네 퇴샤.
2: 야오쇼.
1: 디 가시시야.
2: 셴도 하쇼라. 돈도 미티소 잡시 집 주르베.
1: 디
2: 디스 드라마시다. 마쇼. 세니네. 라니스 레나 레시아쇼. 피게 대제 제주수도 신주고리.
1: 윤관

0: 내 로봇 제모 중에 주실려라게 자로 남디 제 잡을 배아.
1: 그지. 오네 제샤.
0: 저분의 최선을 두가.
1: 예. 그도 못 와.
0: 유페. 그래서 막 우리도 저상 십진 인생 부도게 아. 저녀시. 내 저렇게 약배서래 등 마시. 지. 문신가 강경이. 이내가 장대가 미진이다. 교라직 되다. 지내 롱제시. 수소모도 삼로 등금 해봐.
1: 등미. 머신에가 특조지.
0: 제니 교래 내 교라지. 남이 교라스로 뒤져라. 온거 슬로미도.
1: 쟤나 마키아단 자식아.
0: 띵아래 좀도 장해 윤교시. 여주.
1: 어찌 마셔. 장보 쇼시비야.
0: 주제.
1: 니라 쉐오. 라샤게 가 쇼티면은 니라 야치마리. 라디 제차니 두더 보 쇼시비. 장문의 바우 있음도야. 지. 잘안 죽여 배급을 맞춰 붙이 대유. 다도 거랑 하고 우리. 벌써 지금이 가시기야.
0: 내 결 유럽이다. 범 중에.
1: 마셔. 두디. 계속 빨 상하다.
0: 나 결다 소면 제대로 비도.
1: 맞도 셋 서주인. 마셔. 라 집지 성도야. 다들 잘 내가 지 매봐. 내가 민지 쇼이다. 속격. 벌써 시작도.
2: 이렇게.
3: 마셔.
0: 나 결 박이 있다.
3: 张文信，
1: 右手，要张马力，张。呀呀，顶着举啊，顶着举，呀，他不再举啊，他不再举，呀，拉风阿东达，呀，迪克斯，给钱不送啊？阿强马强，让个通说啊，我再过那右手啊。
4: 阿姐，你买手嘛，你买哒，你还多呀，明度。你买手是接啥？起码三六票，给咱一片金，七天买的小鱼给你，买手什么给不要嘛，让给看嘛去啊，我。阿姐
5: 买啥？什么给不免呢？你老家过来呗。阿姐，那个柚子，多么喜欢柚子。阿姐，我呢？
4: 昆宁我那子里头的个，没钱呢，叫我上过去，伊那买手，伢妈不提这有事，上不上不去？咱云飞才个住久要买些，云飞没看这一面现在着不？他这伊那屋头些没了干没去，伢呢云飞没见恰子，干什么要上不去？他这做不晓得，当买手，伢妈不是来穷要些。
5: 喂，今晚那听到听这云呢，伢老阿达吹多起啊？
4: 但伊呢，买手多想呢，肯定要米多。
5: 等到停车时点呢，三里码头的两个钱没有生病。我的身边钱也没多，偏头没多。云宽街，阿里屋做物业不起，躺着休息个。但谈到，到你这做着钱多啊？但看这钱的格个些，阿里身边买起，点点特别便宜。
4: 我是最过哦，下面呢，那么是浪姐，钱是给不着没着，钱是给不着个。
5: 嗯，
4: 停车员阿勇。
5: 你也点了特别的，要我签名度。当我那很这小着啊，阿两个啥么事当着的？你也点，也好许多，对哒。钱是够，钱啥心呢？阿你心里来跑不着，除了辛苦是你觉得，是别给不着不是？阿这些钱呢，阿家里的这个是，第一个钱，心里来跑不着，两个钱呢，俺看了眼着有着。
4: 上个些当点呢，觉得我怎么样着生不得吧？要得嘛呀！ 借钱骗到这一处。<laughs>

0: 아자 아자랑 그 셰베 둔다디 또 좀 감자 찾아면 돼.
1: 차차 요마시. 따라한 신주 매자 김자 신고 응해시. 뜨다. 김자 심스너. 따도 신이 주여자. 제막 소에 튜니 때문에 신고시.
0: 아자. 나 롱부 담고 제야디. 베드 나로 주유대사 제베리 승부도 왜.
1: 신의 신중에.
0: 그브 롱람 삼시. 단단당다 민두.
1: 다시에는 찬스 개비야디. 근데 신경이봐.
0: 담마슈다. 나한테 내용 뭐 자기 자매봐. 돈도 날 미치 튜브 레비는 근데 소녀이봐.
1: 네 소토봐.
0: 용마시. 아자랑 갈래 이제 옆

0: ཉེ ཆེ ན ཕོམ དེ ངོ ནེ ཉེ ཆེ མོ ཤ དུ དོ ཁ དུ ལིང དོ ཁ བ ཤ དུ
1: ཨ ཅ མི སེ ཨ དེ ཅི ཅུ ནེ ཡང ཉེ ཤིང མ ར ད ཨ
0: ཅི དེ ཅེ ཡིན རོབ ཚ ཧ ཁུ ཤ བ ཁེ སེ ཕོམ དེ ན མ ཡོ ནེ ཡ ཧོ ཤ ཡོང ཨ རང ལེ སིང པོ ཤི ཉེ ཆེ ང ཡ ལོ དེ ཡོང ཨ
1: ཨ ཅ ཆེ ན ང ཉིང ཅིག མོ དུ ཡ ཨ
0: ཉེ ཤ ལ མེ སེ ཅི ད ད ཅི ཐུ མ ར ད
2: མ ཤ ཨ 아롱하는 거 나게 배트쳐서 제스 제저도 와
0: 시작하도
2: 미즈 랭게브주 기니 시하요미다 오나 무튜 유사
0: 무튜 유사에
2: 어 인디게 마셔 놓을 친스사 오지 토로메바 네 직토스 미즈 균 카케 시에미도 어어 마리 마리 예스나 마셔 능시딘제 미로로 먹합시 마리 스이 오시 어구 롱디 곰니 도랑레 먹었어 망고케 말봐
0: 곰니도 망고도 마시 이네 마셔게
2: 가지 마셔 롤 퍼민도게
1: 마셔야자 나
2: 아지 셰모누 카르도 미네 토사 합시 장 크데스 거유 봄디니 닌제가 장 담드네 친구도 다랑 되버 칸교 입치라
1: 아자 소디
2: 아지 가르시아유 내 걍스 군스 마체제 쉐다
0: 아자 야멘 디데시 나치다가 손자 팔로제 클릴시에 조시
2: 용아 저 저 아지 마쇼 ying di ying jim me bje ya me na long ting to cha bje a
1: din zhe ma shi
2: da ying yi mu tian yue me
1: you shi yin
2: he ji nie ga le jue jue zhang ge ge zhi xi ji ge dong bu cha bje a
1: ma sam dan dui me du
2: sam lu dan dui me ne zhang a jia ge ge zhi ge da s ka su wo zhe
1: nga nam su wo ma do a zhan nam su wo ma da a zha di le da lo shu
2: 让卡斯与麦兽让给阿家卡古斯沃的新个月的卡斯沃的等到起让给新个麦斯没了啊没想到落叶他那面的等到长个月色新个月的让阿家的云宽嘎罗直接罗马和主卧时一年苦你腾多直摩托亚的穷在哈家啊看着这个家的起码咋把电话月子莫让腾到去不及我呢 其实莫兰达云宽这边呢莫兰金藏的右下界那么着急是吧一年起来的一个仓库车子给给算子莫兰着了水不是呗但要个穷着张罗来着莫兰来苦个皮啥不是其实让车子给不透明呢俺的让金藏的叫你给嘎恰子莫兰什么这些话也开门吧俺的云宽苦你这个土是阿姐你弟弟了什么好么说让给什么么好呢 让阿家给三路马好不行嘛的马上都会想算子电子写个用嘛是钱呢钱呢叫云宽云宽给还接下是让枪是给是天下大的用嘛是不可以呢你这钱呢说说快给买不成过是云宽是最疼大了让车阿家枪是给不久呢俺的说说还是说下不接云宽的国爹不地址别个大顶这情嘛的买手让给你也给这个内路里面三路也不是懂的
1: 我那天的天大的我都特别想咋让电子线我开去让阿家给些过过去了过途也要买些买些矿难没办的看你头顶不买些刚才开最前的说是经过给开些情绪阿家阿家让给俺们都读书了的有啊我们都是去的
2: 买些<笑> 지수가 무티 체스
0: 무티 체스에
2: 예랑 계속 셰셰도 이만진 소스 치시다
0: 문에 섬이래 됐어
2: 기라니 튀긴 섬 나게지 셰 용차자 랑게 만쇼 갈성 위에 하고 요 마시
0: 이네 만쇼게
2: 갈수도
0: 아지 다육쇼 시메 무티 체 다가 주고 시
2: 무티 체치 딜레 참바 가서 거제
0: 아자 계속 군이 지토노 아자랑 교매 세죠.
2: 교교 다다 제베 라지 된지 봐. 어디 마샤. 랑게 인치 덤치치라.
0: 요.
2: ཚབ སང ཅི ལ ལོང དེ གེ ཅེ ལོང ཅང དང ཤོ ནས ཆང སི གེ བ ཚེ རང དེ དེན གེ ཆེ ཨོ རེ ལེ ཡང དེང ཚོ ཅེ མ ལེ ཆེ ཨོ རེ
0: ཡོ མེ མ ཤོ དང གེ ཅེ ཡང ཝ ཅི གེ ཡིན
2: ཡོང ཨ ཐ ཆུ སི ང ལེན ཅི ཨ ངོ
0: ཡོ ཨ ཅ ཡ ཆུ
2: ཨ
0: ཨ ཅ རང ག ལེ ཁ སི
2: གེ ཡོ མ རང ག ཅུ ཡིན དང ཅུ ཡིན དང
0: 麦寿，有你可真写不写？
1: 卡拉跟这写不写？阿姐，
0: 萝卜头也来开林多。
1: 阿姐，阿姐，让俺爱开林龙丁个事，俺开马林那龙丁个事。
0: 俺也不猜你是写去。
1: 前年俺开马林就阿生不多呀。
0: 让给你这写笔呢，俺落地不看你米多。
1: 听这一呢，俺等到地铁了，上不了腰单过了吧？
0: 前年写的。咱们肯定是单吧？
1: 阿家老牛啊，今年俺老亲戚买账，看咱行不行不行？你呢？营地人情不咋多，俺还老了清楚。说不定俺让咱拿了米几次买账，几日不活着吧？阿家，你咱们要单多哎？
0: 咱们要单些？
1: 大家让给再去吃块多哎？
0: 让给叫我顶这开领队，看咱大大妈这边说许多。
1: 阿家。阿家让你这屋租差了，
0: 哪屋租差不多哎？
1: 三木兄弟，谈到我个人屋里去的，俺南山开林小阿生包去，谈到开林上杨大大爹们都等到去的，这屋租差嘛是呗啊？
0: 人家今天写的，我那咋不是的？
2: 让给你好多，
3: 让给不给咱，还给不下去。让没事他闹多呀，
2: 让没事他闹一出。我是你让笑，他等俺你这他不听你阿家吐去，卖相工作卖少了，搞着我这青年是多啊。
3: 喂，我是工作哪个团的渠道没去了？
2: 卖相团的，俺渠道吃过去。
3: 你上渠道干了嘞？
2: 团的，我在俺渠道吃谁？让三多的卖少工作哪个不严肃是不？
3: 哦，
2: 前次给病的点点卖相看不你为哪点的，卖相可把着着。
3: 啊你。卖相卡些多，
2: 前三年让姑姑的手多啊，卖相的云宽全部得这些，其实前是给不赢呢，看不你们那卖手点是不？啊，你云宽看不三遍呢，看你点我几个人，一年他能看不的，我按大方向有人，其实我按那对比呢，看你个我啥给不起，做不用嘛是吧？
3: 啊，这当然中国时候就卖少的，看你点不的是，还看到了些多，
2: 就没说，你卖相从杨忠明，
3: 啊，这他这次这次来龙马去的，呀，你才是路。你老看就不好
2: 嘞，卖相粗暴要命的，俺娘俺爸都娘着的。
3: 呀，娘的娘不嘞，给俺妈的呀。
2: 这种人呢？
4: 呀呀，现在干的，现在干的，现在干的，现在
5: 干
4: 的，都会等我的。
0: 卖相，阿姐，阿姐。可是都学校娃学生多，
2: 阿姐，更多亲属，
0: 更多亲属哎。
2: 哦，营地买呀的，弄点牛杂些事的。他让俺们两个批个亲戚，看哪能写病的。阿姐的呢，马上上到卡去时，没二货时的，可不懂什么是难送啊。我们儿童给那么说呀，更大缺不是？开心说呢，光得了钱就是多，现在俺给他人两家还要不起。
0: 呀呀，卖少。
2: 阿姊，那天这吃不上啥子？
0: 那钱呢？可是我有许多，
2: 得不起过啥？得不起嘛？这老乡当个等个面试，
0: 天朝大学下，
2: 钱赚钱，赢的多还赚两面试，明早也是做事热点呢。呀，阿姐们，哪个天这去的？
0: 其实天这人呢，俺们有些有些。
2: 阿姊，慢些啊，俺们俺们这慢些的，感谢当些钱呢，看他们救了俺们些。没有看这小偷都去学过生活是，生病来的，营地教是哪能变多少钱的生活的？
0: 他我那没有头发短些，没有看这过是呢，你也这样是不啊？
2: 那顶着枪头的，肚里给不沾些就是，
0: 没事肚里给不住，我注意。
2: 阿姊，慢些慢些，俺那年些吧，年大，头发光不年头高有是呢，你妈吃香的芒果汁，一年谈的芒果是开门吧？你来让给。他这样子是当姐，没关系，那这小，营地那么水差说呢，买厂的没差不是，你都没有取到钱，我怎么来钱买吧，是吧？
0: 아자.
2: 인 온나. 얼른 남자 마치해. 삼을 야고 있다 쉬다. 영두게. 아.
6: 저만서. 저랑 제녀스도.
1: 술도. 수용아 제가 내도.
0: 왜? 인디 인기 마시 봐.
1: 아이나.
6: 중장도 저랑 진나 하고 오래.
1: 요, 야저 아.
0: 대교.

0: kela kun kamsa
1: kun kamsa
0: o kela sen kharshi guna
1: sona nam si ge
0: le se kela ni thari le sen na lo la nga zu o tu gen ki shok se sur ba ta ji ge yin ba cha sha na zao chan shur ba kharshi le sen ding ge yang zu shok ge yong ge yin zan kela ken ne zu wo de ya shok se chue ni mang bu shi ji duan
1: o ba
0: an shok se di yin ba cha sha na kela tu gen so wa na lo la nga zu kun zu ge ke ge le mang ni chi na
1: ta shu ge shok se di den zhe ji ge bu du ji 샤발리제 샤오짜제 샤몬제 네 샤고 카즈제
0: 글쎄 다시는 다 뷰두스는 오늘 안 간소 뷰링원의 세비는 쇼게 쇼세 나로 메드 미로 지르도 와
1: 알레
0: 다단도 지게 개비는 장면 쇼도 와
1: 어 발
0: 장면 쇼에 다 뷰두디야 베베케주 가리나
1: 다버디 쇼게 디발 쇼게 감은 도바 초정감 예스도 안에 나제 엔데스타 주고 디제 주단 탄탄장바 骨头汤是小的哦等着吧咯哦那你面前的是面擦的这些你要做一下哦那面的感应上说是让个日节它被脏不这些脏不这些哦脏不这些它都是这些的脏不这些你要心里是的话那些其实我们做皮肚皮肚是带给肚的老而且脏不这些哦脏不这些哦明显开始脏不这些啊那你都给来给听给送样的罗了
0: 小炸的小锅卡子是小炸了小锅的来我那年那我给不起去我就比如忙切个捏不起来吃的东西土豆酥吧但小炸的呀小锅卡子的呀开发卡的也难了我的小锅水不过小锅炸弄几炸的那样子他们当着差不差点过来把它下巴里的人的下的人的也正煮吧的那我都小锅水不过来当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半年多
1: sabkurata, rezene kange, karingange, nyemurishnengi.
0: Lise, la shogo di mbay chashana, ngar su sole saya kam kimchi yun, disurwa la jatudo.
1: Hala, jatudo, tadawa.
0: Lise, tati namgyu nganzu menena lo lia, nganzu tati tugyu, nde mewele gela shogo changyo mangche na lo, da kya se na lo, shogo changyo di mbay chashana, chasro nde da, jugo misho lum doa la.
1: Tadawa.
0: Ya mena nganzu, jumajo dish mewele.
1: Tomato,这样子。我地址的话。哦，对对。我做配备。这个专业的，托那些呢，子路一直在外个了。对对吧。现在。子路带子路，但子不带子路，估计。啊。但俺做备用的钱，估计是干不的。俺这差大，顶到交接的，小个伢，我的伢不是能给。那是。那得比如咱你们都去弄呢，是不是不去啊？哦。俺那小个卡子的，把车上的咖喱土豆丝。哦，对对吧。
0: 但是那个是钱，小个钱，你免得这个钱。
1: 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面子的也钱。俺那 쪽에 밀레리셜 람산람사 수기수기제
0: 로빙 수라
1: 다다바
0: 로빙 디임바 차샤나 착시라
1: 사이장바
0: 마오뇨 로스 수라 창암도 등기게 라이키랑기 차딩에 직돈도 오메 초디 숙첸비 겹지도게라
1: 자디다 저게 남은 십난지 전화고로 세지죠 민양 건주면 줄라 지게한 주메
0: 다 배신스러 시발지게
1: 배신 뭐 저게 다 뻗다 다도바 초디 십지 디제 엔 쇼갱남네나 초정남바 요스도바네 강가사강강 나제데니 와 우진 야시 코르타 엔도바지 냐 디에도 따초르디 장암세 교셰게 아이보
0: 어 교셰게 아이
1: 알 교셰도 스티오딘 디에도 약디데네 속템지
0: 아 레세 다시나 주 장암디 텐차 쇼르바 텐차데 이바 샤샤네 갤랑키랑게 칭아이 민스 구이지체 디게야 전문 디스니에치바 디오 드바이 글란즈 직담 니담 숨담 시와 시샤르
1: 드바
0: 딱 디바 이방 아바
1: 이방 아바 셈바 오방 바바 홀
0: 아네 레세 너 갤라디 딩기 갤라게 소야나 롤야 디스 도 공아
1: 아 저게 어디 장지단다 다 되게 던전 장지단생 아주 비료 원자 표제 공아
0: 표제 공 어 다들 그냥 그냥 녹네 이제 표제 공 라인
1: 그래 심지 없고
0: 알아 또가 표제 공 되게 잡다
1: 잡고 없고 이게 오늘서 던겨
0: 녹네
1: 어 다들 표제 공 되게 쇼게 비도 양도 이제 미게 님보다 표제 공만 다 아주 녹도 봐냐 그래 표제 좀에 걸 순이 소정 내 있는데 누가 어떠지라면 소녀라.
0: 네세레세. 콘레 토유베 나와저슈.
1: 어다 곤체고.
0: 나가 스르보디 갸세나네 파우사이기 잡티르 바.
1: 다다보.
0: 땡게 갸라갸라갸라 순스와 파우사이게스.
1: 파우사.
0: 아 네레세. 다 쇼게 임바샤샤네 갸라 안도케 디유나. 믹세기 녀브체기. 세디라서.
1: 어다 샤모 샤모 냐트라죠 지다 만다지제. 샤모 냐섭섭 거제 야가 쇼게 냐 톱잖아 나가 수인 수인제 도바 냐섭섭 가자
0: 그래서 사실 게라게 뭐 주슈 같이 붙이 제가 좀 망치게 녀나야 차수마
1: 수요차
0: 수요차 수요차 근데 너 게라 디협자 뭐도 이제 이제 거파라
1: 어떤 뭐도 삼면 미르바 디자
0: 나장장 수마 뭐도 되는데 투페나 로직 루세드 야면은 샤발리디가 되지 드세드
1: 어디나 좋아 저 심심도 걸
0: 레세레세 뜨디게 자상로 운행한 저 규규 통화나로 랩쇼세 인지 민지 고고의 시디게 미르바
1: 어다 맨도 미르바 어디게 냐쇼게 냐부 심난지 군다
2: 스몰링게 샴키 튜츠 나가나스 님도 콩키 버시 탄자와 유베 치게 민지 칼히네 럽저스난트
3: 창아르모 티엔차
4: 창아무 티엔차
3: 워잠 奶粉
4: 워잠 奶粉
3: 치마가라 白砂糖
4: 치마가라 白砂糖
3: 직탐 이빵
4: 직탐 이빵
3: 니탐 二磅
4: 니탐 二磅
3: 숨탐 三磅
4: 숨탐 삼방
3: 퍼바 베이즈
4: 퍼바 베이즈
3: 푸투 장면
4: 푸투 장면
3: 추식 면粉
4: 추식 면粉
3: 쇼쿠 肉汤
4: 쇼쿠 肉汤
3: 차샤 牛肉
4: 차샤 牛肉
3: 꽝아 鸡蛋
4: 꽝아 鸡蛋
3: 멘두르 辣椒酱
4: 멘두르 辣椒酱
3: 쓴러푸 酸萝卜
4: 쓴러푸 酸萝卜
3: 샤파립 肉饼子
4: 샤파립 肉饼子
3: 쇼코 土豆
4: 쇼코 土豆
2: 스마링게 팅티리체 슈삼다가 쉬어이 은하수 지멜리체 낭 양결제요

0: kebje lu nang gyum du kari yin di shuk je ke si ma di na lu wi na wo ge su ni de ma su ta to yang ngeng do ha han zu su gu di pe ju dan du ko ka de so le so de ji ri an di han zu pe ju dan du so le nang xin je kli kli ma du su na gu be so ri che na mi ge ding le le cha so na han zu su de de so sho ye yu ni yu zang han zu jik jik je chi gyur sha ye le nie le ye le pa jia be so ri che ye won jo so de de de ya ma ti mu sum xi ji de s Yama zangsi che, dine shuo yun de zu jia, dine yama dus zangsi tingmo sumsi che, en dine gubdun di yama dus dun nanda. An dus che so gang lo xing di kisi zangsi yao che du na, so da sui bo ru mo rube ke du.
1: Enji la kang zong, min kong no so chuka chi mi na, min ka ji ki se na so re re cha gri sung du la, rube.
2: Da kirangi sunya so re re che ri se di gumze kha re se na da ngan zu kai na le tengi shu ya ge so zhu ya di ngan zu nem ge su su zhu ya di zang zhe ya gu che mo tu zang a ke li ke li su na le so zha ma wo po je ani so zha di ngan zu so da su bo ru di ga xie du zang ba ani kenan zu ma kim da ani ke si so di zhu bi ne da ngan zu zhu go ge zhu si wo ru ba da me ga na zhu ya di tang gu ne so zha ge ga xie ge di ngan zu zhu go ge so zha di ma guo ce 对上吧 아니 소다 수버루로 동부침부시 퇴배소 안카지게 아멘가 나친제 소주쟁예 소셔레 소셔 야면 년소 구요임년 소셔 딘데 사수 정수게 귀인데 수능거바 아 오늘 시도상바 계랑소 마장고네다 소자디 수니 클릭클리 마베게게 제 소셔레 차차교 딘데지리 다 이네 소자디 키시 마고바 차샤는 계랑게 수니디 마쿰 줘야다 수요 如果 쿰 줘야디 대외 숙체로 줘야 뭐도 독스제 차로 줘야 야면 독스 대금 말이 다 이내래서 주비 능 아주 소자디 마자모 수는데 그 내가 그런가 마대지요르데레 다 년거도 뭐 수네 코 소네디 두 주고 말이 근데 주 난토비는 야오요리
0: 근데 노믹세기 전국 쉬어야지라 다 아주 수면 주다 캐나게 면주 망우지라 믹세기 캐주주요리 디카레스나 면주 체베 규림나 차디스 통하게 년거요리 주장 아주 면주 체베 규림나야 차다 라제도조 파주 제주도 참바 계시 라제도조 첸댕기 디 독시하고 제모토비는 아야 권내 망우지도 차나네 고여줘야 년거 숙첨부요리 슈장 랭게 상면 넘규 초연 나르 소르 민주 나우유나 자 양르 소르 제수 나우유나 자 인지 민지 첸댕기 맹간다 첸댕기 칠레 엄지 첸나 제 민주 나야디 하장 개진 브리샤
3: 기린기 레젠 딜라야 자가르탕 추와 규바 라소바 냠바르 쳬비 린종 샴네 첸두 슈징 창 쳬비 린종디 냠두 럽규인다

0: 칠로 주디 여기 파츠 니고 치쿠이 당바낭탕
1: 다야 자가 기사
2: 자들레 돌도 주게
1: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디 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네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겐 직민도라
0: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1: 수수제 멍요

0: 방기 텐세 사브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레야 나부방부 야부시여레
1: 할리방디 오네야오도
0: 니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2: 타스원조 톰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자당 기 야르게 넘시 균도 체디 니웨 람람도 체르킨 지나 초편지라 남카 팀은니도 팁디 차바 샥샤도 퍼블라 양 칸교 차바 체네 남 텅기휴 테야 디게 양베 자타니 튜모마인베 정중 차긴 왕키 모든 존베 정중키 자라라 교시 유라 테르다 초로 초대기 쿠리오 참바식 고대치기휴 치와식 창기 고카라 녜데네 치료토 양다 치신치 치와니 바라데츠토 꼭 쳐주지 낭신 치주 양아부시 예배 속자 캄키 차차시나 쓰기해 왜냐 유티게 조부츠 콘조로 가부티자미치 가인스나 치와니 자단기 쿠 가서 강토 서부 조교로 가부유 코니 텐지네 서부 조 캐부시 임베 서부 태조 미 카시기 딩제 파라 조부유 탱아급시 링라 치와니 자단 긴캄라 도르시 동케 제대로 문진네 最近 마부 충분. 왠자 누이 토강 긴캄 말라 최토 티다 매도 미중에 후지 개진 시시. 치외 지신기 사변 규비 집합타 사교 섭소 소토바 마세 더동 세 최게 마부식 소정 제배 콘조니 사교 세첸 제다 최기 무리 개진 시시. 咸阳杂谈图当都没去东极西了呀夸路住前景铁明朝也不铁在每天铁扛都团容那天了七三百平日吃麦金其实东极西为日对吃过铁大气谁所做所在地平日点就的高位用茶素日谁给不写陪不提示十对吃过了土生公女行上为月别那个是为所在地平日言容怎么增加土色的月铁柱月把铁捏它车身切就如刚过抗力土把抗息特动色就如作用所用没从恩过用过月的人中看不起给你增色看写绝求在当年刚才托给那在金刚马拉皮月边金刚马拉安尼巴的日了铁了三颗来几把写给死了在他呢周列团结给电视开进行一把马赛特别尽管那么人心了松江今天他每日军队配给所一天留不开前部准备前行去

사감 책임 튜머 많이 받기 경탄 소모티 다 봐라 장계 녹규 세고기 경감 송제 개 체부 시도 교류기 없이 타자 경탄 소모 경감 삼 해제 봐라 지리수 조지 유예비 明阿拉 경탄 소모 총을 개연라 지능을 좀 이슈 잡는 점 승기해 경탄 소모티 Tinga ting sum yonsu gambe togan ki mudi nukba di le. Lari ya sunshu ki pe paradi, ti chukun la tsuchu chindi gengwe nama rengxin la sungyab ta. Kuykun ki namshi nyumri chiba so, cho kansa chide ne, gengam la nubal lana meba dunbe chishin ye.

신장 키 제모니 자타니 리기 소자기 참노 신감디 인라 티웨 아르티지우 노브조기 체드메 정중 조르시게시 사규 신베 자라티 노노타 치웨 로고초네 데로 세제네 되기휴 치와니 토가 유토 믹스에도 유협에 속자시 입에 응원해 아르티 치와 대소로 창추베 뉴바 표토 중화식 나 유협시 관제 창티 조세 니고르토 제게 유협 노루타 냠토 양베 자라티 롱소 주시해 고소 노루츠 치와타 자가 합도 미겨봐라 권조의 지우에 모자라 류주 땅에 심바 코덴 치바 마세 고추기 제도 기업에 모자의 슈기 자가라 로마사바 표현 체부식 개톱진 로마스웨바타 자와타니 치우에 가슈 치에베 심세시시 손에라 남이안 젠주기 추부시시 대야 장아르치웨 군두 소르 녜웨 아르치웨 인지 군검 파조 콘라 세리 편친 세네 류베 지제티 덥숨잠 파라와 제디 뒤 더와 계점링 군예 주토비 뉘체 속조 제국이 유시 쿠곤데라 지와간 숨줄하점식 소도의 제네 되진 관제 군예기 퇴공 대그리 송의 체토 자라 송괴바 강식 류돕 갸바타 샤네 계베 관제 딱토 지리 제네 군예는 마루 공기 퇴산테라 순수 폐와라 지금 역시 관제 나셔로 인비 초도타 모두 퇴연비 뒨순이버니 소 초제기 코준 네버티 민바라 딜에 독디 첼로 토보로 제예 초르고 까토비에 편도히 치르타 속자 치르기 뇌질의 유치 치외 장길 행기의 제뉴 뇌비 강리 제디 리딥타 착딥 롱슈르기 동첸 준습도 뇌진 치외 입대 토비에 포람시 준니 仍送托得起一人

유지신 유체 기도 체비 카나세 상로로 순수계 유튼토 저지 체신치 강기 캠비 롱탕 야무디루 모게 망치와 시니 강소 토부 내시 제도 지나로베 샤와 세르지기야 강소 토부 강오도 제니 세리 최오와라 튼요 샤와 세르첸키 수입 키린 따초 자신 티에 메보야 캬롬 튀르 파라 대초시 티 롱우 동작이 청수 자부냐와레 타 파르토 규바비에 도와줘 티레 샘제 티다니 장아르 수유슈 신도 체우에 니번 좀 유해봐 슈키 도토 권투 세리 권부 튀수야 권투 응습 지야 미지 봐라 Tile dogdi, kangso woki, zagambota. Kawe yogbe, sumshinki, kabluche. Yueche ni, chueba gyangjeki, seri shadashi. Ngoke pyusum tsogbe, kenasi, gwenshun rinmu, jertung nyanggwenaya. Ngarshi, kangyaki nubar mikyurube, cesogu sunshushik, ngangki, ngonyuhi. 月菜, 日行你都 Yoruwe, 菜呢? 成熟了冬天的卓票根器, 三间铁脆, 留我的冬茶, 卡贵当兵, 与中地了, 捏把高位, 接到他, 孙秀息, 再行起。

0: ཁྱི ཁྱི
1: 广西恩床结构人民人中送给困难。四年那么些期，官员期，车轨能力了，这把了解有些。天涯，出自民你的年，阿爹，那在独步四十间期，苦有些呢。四年没车型的叶子了，没到四十步些，官兄人们可心吹土，难给些些。 세르미 체신디 게자르테 고교르 치나야 냠심바식 자와냠하시 테야 로레진드 죽지 봐라 세르미 체신티 군구샤로바타 듄니 차르젠신 메도 시시히 저지 토부 메도 더메 청수 고급 체징 메도 시윤티 상류 더와 숨베 바라 누르시 지도 창외 유도조 니도 유르신베 군슌토 세르미 체신키 메도 제주 타니 政治图片所在村外的能进养学的事。铁达拉这张棋抗对心这句龙所决定成为成了可女学有个这句浪的。这不加不得切不及人类了没到过四度隔壁的前年。四面七线了四角了七六七月。

0: 我们就是要去了，对的。嗯，这些都清，大家得注意。这些是下，今早都先联系我。这三十个东西，我买的。哦。这出来我们就结束去，这个都得。这些都得得明白，是不是？先走。
1: 내제 직시다. 희수야 브란치 하면서 희네 장매 세입친다 가브리. 됐어. 비가스다 세입지유. 됐어. 브란스 직뷰나다. 다들 직 눈두기 주시 기자디 가봐요 그랬으나 장매 기세리 증시 세시신다 가브리.
2: 예 장미 장계 단도 수부디 난주 댐쇼 유배 가장하다. 지구 숨러 댐쇼 중니도 직 눈두기 러 댐쇼 초도.
1: 今年还呼吁，上个季度的天气多少？上个季节正是军多灯子有，是吧？是，大哥嘞，昨天编制团的线呢？托吗？军用的让他见到，见那个同学写的有下的，俺女主准备进西点边，也知道呢。空气活动，俺这边这个这些活动准备直接进的，你晓得？听这情报呢，西军团给出席的，体外空气活动，体外军用啊，拉大切图吧。军人地呢？ 俺做长大三百几百直接车上速度比呢，那么长，当直接被直接直接给设计都会有的。前三年的呢，几军队出席的，朝鲜电力的，新竹三百几百个，港内电力的，他呢忙吧，全用的长大三百五九十天的，给咱全部电用的。前三，第一天了，俺顶住全部用。前三年的呢，现在给几军队出席的，光不写了。
3: 我那也不多，哈。这下子下，你自己听。哦，这下子下。所长有了，你也参加前了，这个团队去啥不得？我让做杨家丁小学呢。这下子下，用啊。阿木同学，杨家丁小学。
1: 今天是丁小平时。 만지 소스 접지 니시니히
4: 저도 주주 씨야 다다마자 여태기 교재 보시겠다 좋아

0: So let's get.
1: Nas tele sabri. Lengu zu do. Deja ju kwa yore.
2: Oh, bulu yore. Ya pida.
1: Let's.
2: Oh, dine pida.
3: Da zai gui de bi ri wei.
2: Gu xue dai wei si. Dian jia jue gu di, qian nan zui cuo duo ni wo yong shi. Wan zui gu ru mu gu de ni. Yi ne zhi jiao qie cha bei jie su, ko qiu ya gu qie mo tu jie, wan zui cha ge na tui an de.
0: What
2: exactly?
1: Test equipment is rigged.
4: 차담료다 눈수 챌린지리 손바디 허류 쳐드시리 십자 챌린지 뭐 손바디가 차서나 신내 튕기 제초리 계시 직접 차차베지라 직접 허류야고 뭐 준비이나 나저 겐요 마시 아세바리 아세보다 야게 제주시야 나수 직제 초라다시 쪽으로 직제 대기에 내수 라고 쳐 챘면 다군 알레셀름다 나즈미디 네디 타지 셰리마도 겐수 겐다스는 용마다 야 고주시 와야 고주 아
0: Please step back
1: a little. Give me a little more, please. Give
5: me a little more, please. Give me a little more, please. 你忙我听着 连个啥用品呢?
4: 短呀这怎么样行不行吗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 你现在两个去了，熊头都挂着雨。现在再去等这前面呢，赶着水去了。
6: 你在拉什么小马的？可能不提个，路途先到桂林县，然后十七九里。OK， 你两个参加，我到时呢，注意会议。俺们学的第一句了，苏锦阳兄嘛的，可惜，加拿大拉皮呢，念书了台湾去没，隔壁的娘子才不要的。
7: 既然之前呢第一个选到了，马上充裕的，今年中国停电要嘛的，既然给那点好的收入。
6: 嗯，之前呢点子运气的，之前呢点子运气的，下面呢就是什么着，念大学去着。
7: 今年是全国人民电的用着呗。
6: 哦，用嘛的，第三话的。这边当花大招也的，先生哎，这里呢，挣钱的西头，今就是最起码层面，点点松啊。顶这事情，他多么些呢？今就所投的是呢，俺们呢一起是嘛的，嗯，注意的。

0: 쇠골법이 갑자기 약하죠?
1: 디지 땅기 쇠골법이 뭐지?
0: 디믹스에게 그지 페이지에 쇠대 쇠골법이 여기 알파 세균만 조약치들이
1: 띵은에 닝두고 쇠저배 벌써 쇠매봐
0: 이만신이 욕수 닝두 로강기 잘라망고 뒤져요 창문 예방하고 누르쳐도 로고시 뒤친주지를 할래요 그러래 그런데 뒤다 지동아 응 그럼 이만신이 욕수 让了 먹어 놓는 거 아니고
1: 지 언니 배지 당기
0: 让了 지 당기 로고시 뒤시킨부죠
1: 진짜 욕말해 로고시 뒤 기라니가 알긴부죠 해보자고 야 니 괜찮스 배지 당한 거라
0: 영재대야 让给 선국 니들 콜 시작을 시켜야 이래면 저 녹색이 니들 튀우지 내 신다디 로고시 뒤관 튀우지
1: 내 라부터 저 여러분
0: 等到 사람 말다 내 년시 반 년시 你把多托哪些个女儿的？唐国的，你把多年让了这的国宋土老传过去。你不的，老土的，你要来听我送去，今年参加，杨听么你推过去。先说，
1: 听送去参加，今年杨听么你去。嗯，
0: 唐多，今嘛呢让给书记了，我你个这些什么了啊？先嘛到过来，那不参外个你搞意思啥用过去？俺的姐妈呢，让俺就过着咱妈三十年头，没这进度去年开始挑事。上了这边呢，俺娘我呢，给不给俺的许多啊？
1: 哟，给不给俺养马的？大弟年了。
2: 都在店里，年让三皮笑。明天这位同大弟，年再去三皮伊。
3: 就再去长不长下钱呢？苏静我到我妈谁？
2: 谁？谁不来啊？那么些早的来了，突然被这些关下。隔壁大家忙缠绵着。
4: 不了。
3: 这丁丁，土老丁这个家还吃药。
5: 您去到一起成功啊，快些！你这前的训练，您就回去吃点松针，这都了是个。
3: 这，不地呢？没看现在疫情多呀？走，宝贝，快点吃下粥。
6: 让爷爷求求个女工骗去我老农归的约不他，便叫他给起了女工棍呗。小刘村长不是归他
3: 去。朱林正，对的，让回来看车道。
6: 倒是呢，没听见这声音。看这算着人定了，我这草草不定这了，不过是他不错的托吧？这些听这是啥呀？你比如说。
3: 呀，这个晓得。地方大人，水坑的中呢，我得忙比主人，让给林启达、叶启成给是当着，说这没长没短了，俺不过光打了个月。
6: 大人好可是，不管谭大人么着，你呢，他等俺得来七个月，没事呢，熊大哥儿，一万三不求是吧？抢菜顶这些的，商量有几人是吧？
3: 抢菜过了些一呗，上个月俺婆老王有些的抢菜要买的呗。给我们留个来个顶这些钱，你个操心钱买的呗啊！
6: 你个操心是好事噻，可是我那回你个闹鱼呢，你光打死了九条，你那人给他的，你两个女给钱，到你的水弄出人。
3: 上天公嘴里开不有脏，你拉钱没多，当个心没呀？得说的，看大提人，我的那桌面，叶家明道林天成给，我谢谢也不求有。
6: 啊是，但也没见别个谢谢客气啊，都是顶这少管有是呗。不会怕你，就是吧？俺让你明天把你也塞不上头嘛，谁？

0: 어두스시시 땅웅마시 미세젤러 이치마시아 가리닝도 교수치고스 대주된서 가르싱그래아
1: 이네 잡으시라 하동아 이마진 그런 수유다
0: 콘서트 내라며 하고 중에 보 다시 배배링고 저 넣어줘
2: 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铁子丸子

0: Guda, ale Guda, siang Guda. Tiring cepatnya, tak asam segi. Ni jasa jenah lo, ni tu juk cepat sila sya. Mika jika sungguh jono lo tarjun dah mati, ngan tu jundai ke tinggi sya lo, sugi cepat susu. Tanda, kerja tak jujur segi, sama cincu ba.
1: 就是，长就是，叶家明的林天成，今天你打对了。行，你不是，晓得。走走走走走。走走走。丁力，当然手续也没。
2: 老孟，怎么回事啊？长不长下去兄弟住不远。丁力，上海长不长下去兄弟住不内几日了？再去三不县的几日，一年没忙不停的，他学生住起外头去。
3: 勇啊，俺打林队长的，让你们都清楚。张马的，年轻，佳敏，他这让俺哥偷偷装着，明明也给些兄弟骂的。
2: 丁力，让俺俺彼此要了吧。勇啊，俺来两根腿脚。铁成，让两根腿细。
3: 等他穷在停车场接到，出卖几年一遍。天光俺做该写的写都该，谁出卖钱呢？干部这个制度个。江明，你什么那几十年对不对？
2: 嗯。
3: 勇啊，俺老主管呢？来个那团子鱼，让咱老母给我做健康的代酒去。是，今年月饼咋啦？也好要的。俺做卤腊西、白带、老中线。
2: 啥都吃下药的，人家哪个吃过药？叫哪女的，赶来吃茶多。可对人家没了学问，天干心，可有个人就吃过去，搁不住没了，白忙忙做吃过去。
3: 走。
2: 天成，林天成，上海滩停车是监狱呢，他俺给写的嘛说。
4: 急忙啊，做，若不接头有难免难的，还得求有难的。让林天成，听我主管认定所来吧，进吧，马进不去了。天水写不到的，天水，你问那些呢？ 你学个没上吗？得练一下，看我那高不学。佳敏，
2: 做梦。
4: 天成多少？天成，他爹去了西北呢，得这一批人。
5: 俺最这些年的，让大三辈前辈，你对落汉族土匪你们的，已经俺谢无语的。
6: 老孟，老孟，老孟，
7: 老孟，老孟，老孟，老孟。
5: 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老孟
4: 你没事的呢，婆母让俺求不得，俺来算那么一手机。一年，爸爸别提让去了，爹多么说，我难见了，让爷爷你们的呢，爸爸算那了，婆母让俺去不加别急。 세금이 시체도나 아주 멍자 보기 예치야 윤구리 섬기 바바리 네스게메 네메스디나 아직 네메자 교실하자주 바베 저와라 자게 롭중 협시에 소소저와 니부지어로 디제 주비 자게 레화라 칼로 교토 우시라 소소저 뒤에 랩부디 교토 우시 예상 제베 미주디 문해제나 세흠히리리 개최토구마리 자르제제 무디슈유 마호바 자게리리 카르답그체네 바베세와라 디능시 자그메세 외도 초아슈는 생기 바베 메시 살게제데비 내게 주리시 디가라 네 탑그제구유 디카르스 그레스나 막주여게 메치게 기우스의 도리 이내 바베 포모라가 세가라 게 기도하소

0: 이내에 중국인 뒤설래러 레기시 표통 섬기 당당아 그걸 야구치라 아주 나기지 닝듀러기 킬레스르질 친제 진좀 체제 뉴족 측면 비교 친제 강구대부 도토수는 계속 안 주기 그게 어제 직전요가 미담이너 니어고조 콘캡시 정초우리라 직제 약쇼량도 공조 정초우리 그들도 공조 동할다고 말이라 그거 좀좀 제공 말이
1: 봐라 그런 게 송야 그거 써야 돼 예체 들어봐
0: 말이 게스트진에게 셉셋이 무서
1: 봐라 나 전대민도
0: 야 林奇

0: 내려보여라. 녀석이요. 폐지 주스 피우자.
1: 주스에 폐지 튜섬지 주스 사위기리. 살려주나 주스 쇼비너. 녀가 친구어리. 병고롱랑 탐구 추고도 호교시할 견식이리.
2: 내려보여. 내려줘올라간다. 좋아하체니. 강교광도네 추고라고 스크로스를 봐.
3: 미세게 추고라고 된대. 추어 직주체비에 용실에 답시스구.
4: 추고라고에 잘라대 된통으리. 이네 주스이 크니 사위미. 인지 니부체니. 남산 탑주체우리.
5: 추고 호교시할 견식이 흉마리. 추고 로저께서
1: 견식이 흉마리. 그두 주고 삼조제 염수제네 내도는 좀 해봐. 도대도 미주고 해봐.
5: 내리베 계시 주위나 예신죠.
1: 내주 과라메 라가 하고 해봐. 주라 주 사서래.
5: 내리베 지게 내수 내사베.
0: 네 하고 유. 내수 가발라비네. 가다 미주 주리. 나다 먹어. 쌤들 맛이.
1: 민지, 민지, 민지, 솔로. 민지. 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让个大谢大大他就是大我有马戏

0: 꽃사배
1: 아, 꽃사
0: 생이 뒤도를 섭춘 쇼아 뒤랑 테브리
1: 됐어, 터져놔 쉬고
2: 전저
3: 예
2: 우이
4: 예
2: 샤쉐
5: 예
2: 린치 린치
3: 예예예예
1: 어, 나 대시야 대시야
2: 굽대만 줘 까만주닥다시오래샤 가채브레
1: 뒤주주지 니쇼샤
2: 예가 거기 뒤주 최대종단을 쇼고 삼나 제묘게 소수정지래가 채비 통도직중이기도가 익제당구지 저와 사업딘데이네 지겨종로 옆지
1: 니에 다가서 쇼구비 까만주시오래네 내가 뒤주주마리
2: 게임쇼도에 林奇是吧?
6: 嗯让这个事情差不多这里呢长马修亚个超级很多事情呢让给谁不信不起啊我厉害林个本该修备修过整个人自送修约起码等到清洁前呢大家起步等于谁不可中哎老赵走听着不见给你丢老干了吞这个马拉一年着存这个马拉一年着其实当忙起人归见江西 이내 닝들 어항의 괴동 바이너 내가 녀석 타고 다 가지

0: Any, Singbury. Cheza, Cedan de me, Gordon Bachoko, you know. Tangdo, Nebarto, Temple Tisun Chori. Cegan Lobjon Chiada, Yigudan Lady de Combachorilla, Tumuki Tushi Quasi. Gilu Genda, Chessy Laju Chinidi. Ningdu Logan Gordon Baya with Chassi Mari. Linji, Tadanga Karsia Kosme.
1: Quas.
0: Young Jazzy Shuda.
1: 听着这个人对老汉了推荐马拉一年着最近马拉一年里这大忙起人归家家里一年人对老汉给国东不一呢两个人差不多他给国东不是年底家最顶给出行大西不里这诺不大错阿姐不但都但是年的开不接都不过的这是林奇让陈西的不多我让了弟弟给你让个军什么这么做啊我愿意不接呢
2: 기란준다유베다리 세차베 제소 저디 근제 유미신이 하고 그래.
3: 지란 저 쏜다. 세마도 미바 좀민도. 지란 게 강정은 니 직수나다. 디겐랑 안즈 랑타 사베 제디. 잡주 세마르베.
2: 지게미디 먼저 공리고 우지라. 고고 침부지 나도 와. 아. 지린이 부나라. 지게 침어 올라 투제 공게. 지게기 문회가 주지 하시는 비샤.

0: 민지
1: 너
0: 같이 유
1: 계세매 기란 냄새기 샤슈 머신에 남자라데 유사 기란이 드레 수비나 남자라 거주
0: 겐리라 도스더드 기랑 엘롭티 시다 롤 주메

0: 인다. 장매 동중에 롭조 멍샤오 이게 규제 지배급로 로자덴부 고긴제주다 시답체스 디토네 춘지강 조회나기 주거 규제 지하라 정당 망부체 충그리 야부도 下去 지마 멍샤오 이 롭조 망치아 샤오이 장게 로부치아 장게 직중 가장 토부도 이네 남자 사적이 정당 망치오리 롭조소 디린 견수 상모 대 정당 제가 알레브디 mi mera ngore kalai shi chagyo yore. Kenzu, rikshun lop zengi yikyu da, ningdun lingzhen, lingzhen kyu mo, tondo lo gan ga jamdi ma la sog yikze rabda rinpo dambari. Che zang mangbun na nian sen su tunpa kyanri. Yine tante kyu rimde, nga kenzu simshu shi chago kis. Tengi lingchi ge nga ton nian cha shasgi, yine di nga lege genchiri. Kare sina kwe tongba siya di, ningdun lo gan denja nga, kor kyu tenpo yong ya ki gading da buri.
1: 建筑必须成为国动部的，赶紧得不及强调员呢，来还不等这个要嘛是。现在建筑上面什么难了，彻底有不起了。看叫督促区别一九当年送葬，开始满脸不一呢。赶紧了速查不哩。院长请了，细节的话俺这老板面上，俺这天在接种些客户情侣啦，也接连子当来修图嘛是吧？
0: 他妈都是得的，光看到还不是了的。 이내 뉴 사제 냠 수치도 조선단에 당자야요 마시.
2: 그래서 이겐치마 원라 태베지로 우주즈 촌촌나스. 이내 타주 겨나무소. 예. 낭지 제베 우이비 제동기 자꾸 주시 통주. 원든 제시샤. 정구 멤베 된자 이서 말라기 자꾸 주고 만주 인도로가 창문에 하가.
1: 된다 칭라.
2: 罗吉布扎南，门西安子长大三比七百，东阿沙亚这边印度老安给马拉的，顶着头要马的，今年安子两个没把爹没把，马三爷爹呢未必启动给顶家人兄弟，急死不打，他能提来哪个钱的，干那给马的什么？钱大，提的起来是得给大爷的，没有大个意，对于人家的真爱，吃过吃不吃不能说，肯定呢，有如印度老安，别准他们家这些，如果想他这些，他如你出去读书去，罗尼个接了。
3: 来着，好多年的，这次去拉走，昨天前头有呢。阿里去工作的，马上去了。
1: 院长请了，都点不能死。俺是怕老百姓了，休息的最近，企业给结账再送来，沿途接接，沿着的引进大途径。
2: 那大爷妈的，
0: 走走，你看天下。
2: 走走，你看天下。
0: 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领导 刚刚进去的哥们，俺最多六七十，大堂住的，年纪轻些就活大。
3: 他个哩，老弟姐呐，刚来这边是东山住家嘛哩，心虚过来。
4: 俺心虚越多越，你三天这苦的，俺最心虚的天气才住些，俺最我奶家啦，开始就缩土些，每次俺最心虚的缩土才过来，得羽绒男扎大，他那人对老汉盲目被吃过，同多。肯定是规矩，结果也没得重要性。俺最东方赛季是

0: 你们的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 삼등 시
1: 도끼입니다.
2: 야주
0: 진다. 나 장기길 때는 흥부디 미매부터.
1: 나봐 이 상신의 이 등을 통과지부들이 잘하게 얘기 러시아관을 사가티 진다 퍼유 로우유스기 좋아제 치스 네 총 어스도 삼제 우도 사니 사초리입니다.
2: 소야부
1: 메시기물이 뭐 좋아치스도
2: 나 같이 쉬우치겠다.
1: 영아 영아
2: 주지스니디 딘제조조바라 되다 상하다그랑 자르바 이네 진다 직주니두기 너무 재송
0: 세자
2: 야수아
0: 통마 나라니 오시메가라 직디운디우 치슈이던다라 존림 오치에부지 교즈지라 로마 오친자 자미 등기 라우여게
2: 지투안 유전유라 카구여리라 만저 카부두가 단단한 이지고마다 매자 예란지 치야슈 지제 고이동 백군에디 시작해 겐키 두부두비
0: 장애 락젤 이칭민도 양능의 구지체도 마리승도 정부시에나 로망배나라 내 지급 주급 자약체도 배준시라 칠유 고급들레시라야 레라오 마시바 매지직나라 지급 주급 자약 고급 공부사바 제자 마주리 시워성기
2: 제네용아 네 지식한 지조 장부시에는 고뇌디랑 같이 내지 마지시간 주고 있어

0: Oula.
1: Si. Tingchi.
0: Lesa.
1: Tuda.
0: Knaso.
1: Siya chena. Rang rixiong jang zhe yabu yub zhao.
0: Chitarji.
1: Nye rang zhebe sinri tebde yabu dugwe. Nye rang xio. Tingye lo mampuka le yebe zhebu zhda.
0: Guadong yen zhe kirangge nga zu dun nang yu za. Nye yin zhe yao ma da nang kirang xam zhishu marbe.
1: Gen li lao si no. Rang tang de lup zhishi tang da tabu lam tie. Lol si ra zhung me bra shbe.
0: Lol ma nuk kye me. Nye xin zara xa sengbi. Tanda dhura nyi sikji suan za, mansu xiem tenzu lamza lakda xe tu gori.
1: Shang ye, chungdi ne nyingdi lo gangi gore na chaklong chungbu chiri, shiba? Nyingdi lo gangi lega di tonem chiba rangka xin se shiba.
0: Shigyu.
1: Guaydong ba se di nyingdi lo gangi nyingguwa chine chiri. Nyingdi lo gangi chusing chim chigla be xa, ene nganzu.
0: Nyingdi lo gangi guaydong ba chubda xigbu chiri. Nganzu lakbe na gaya di dianji, chuzha se khabcho di dianji chibu chiri. Kisi ne zui la, Nung zhu xiong zai xiuo ba xia xia ne, zhu di ya zui na di miya ki nian ge yu xie. Owu la, ge xie ten su nye qiong dui nian bi, ta nang ar yu xie xia. Ki rang ge nga xin da ting de su yang
1: ne. Xie da xie da xie. Kari nian dui du, nge zui ba xie na, meng xiao gu li nian dui du wei.
0: Mo rang lu bu du lu yung sam sa ma qiu. Kira nga ti desu ma si da, ti le xin da sun zi.
1: Dao ka xe kong la, nga lo zhuan nying di lo gan la sam cha bie di xe ka xin bi. Bi ge mo rang du chu, zu long di xe la chi. Nye sam chi deng du, mo rang e di e chang long chung bei bu xe de. Lo yung ne yung bu li, jie zang nye u zhu li nian xu bi xe, zu nyam du chi yung bi.
0: Ti zhe yung bi. Mo rang lo, yung du xe la xiong xia, nye lam sang wang xie ma ji wo. Sem de lo yu pa bi xia, yi ne, nga nye pa lo, Tanda gyung mewe suan na xiong gi, te ma zi morang la simne yubia su shidu.
1: Nye zui ba zi na, morang la simne qim su yubi zhao. Gui dung ba qin du yubia gang la, pi ye ni ngo xin ba yu ma ri. Yi ne tanda su lo yung za, man zu ngo xin ba gang la, pi zu qiang bu yu. Yin ji, ro gu mang qi la.
0: Yes.
1: Ha gua du rang da qi zheng ge, yin ji, ro gu mang qi wu zhi da.
0: Qi zheng?
1: 상계 학원 맵다 지전 로용이래
0: 지전 로용이래 로래래
1: 지마 진서 로준 양지 내가 양치라
0: 참 로용이래
2: 나 예치정이 마심 주가 선배 장화 후이 원한 장다하게 먼저 넘지
3: 나
2: 그리스기 탄데 심주카나는 게유다 참고 좋아하시다도 란초도 주브라 넘을 때자 깔래 하이키리
4: 깔래 가면 수 근데 수교 지난 이 주고 임베라
2: 예 내 주고 임 소자예라 차례 먹고 제 좋아하다도 란게 난로다 그 수교이다
4: 나나 스테드
1: 니치
0: 빠예라
1: 올해 야구 시켜 보도 봐.
0: 그냥 간나 가 봐.
1: 난 얘가 난 새가 집에 볼게 불사. 아무 놀라게 되게 고치. 또 왜 대장이 뒤 지정이다.
0: 알레. 지정 들어 봐.
1: 올해 등치. 세대 조고장에 근데 숨사.
0: 내가 나타 주리자.
1: 흥. 얘라 난다 여 마지 삼치. 산 장구 뒤에 근데 자. 수규라 시비나. 장 밥은 뒤져 봐.
0: 된대 기타 규집이.
1: 상계 고동배 내가 담산 매봐. 보다 받았지라.
0: 돌대 나시. 기랑 기가로 워라. 네, 간에 삼스 예제. 고동 시 탁수이.
1: 이네 행에랑 친구 지어지로. 그 뒤에 로스 대비원이 로종라. 로가 처심 고래. 시제 중비나 세단 대비 닝디 소래 받지 그래. 용도게.
0: 신스 바예라. 가면 된조. 나 총대 내 기랑 수구유. 단 체부샤네 다 도수구이베.
1: 지스지스. 멀시는 아라님도 진정도 시었는데 다 됐습니다.
0: 기랑 양 좀 같이니.
1: 신다 레바 당주.
0: 다리 귤은 루슈스유 아무로라게 못 나서네
1: 뭐랑 그 민디 전에 맞으네 다음 말해
0: 슈자
1: 오래 아무로라이 이자 다른 부족년이 뒤주에 귤을 부으래 제자들이

0: 公務員、キランゲ君先生ば、担当推特民と。Sorry。
1: 엄마.
2: 不,你差別。
3: 나래차. 빨라토모쇼.
2: 아, 토모쇼에.
3: 홀라, 나탄도공숭례칸리규. 공숭민도. 마세 대절아가게시야민도. 견나니게안해주라싸매봐
2: 니심주칸 구디 아슬비.
0: 폐지 급전에 주시던제. 저거 케빈주. 엔키니 토요 마시.
3: 엄마. 그냥 유룽을 폐위베. 피게 근데도.
2: 니차. 어제 저하시라도 닌듀 법등은 저 제로 예자. 내만 그랬어. 아무 내디게 차서나.
0: 사실 못 드렸어요. 와.
3: 레스 엄마. 그냥 잘래나시.
4: 저것들이 소라야라 좀 두게. 폐지 차례 되는 길이. 먼저 대구가 야민신다 줘가.
5: 남들 교육인 거 대자. 야민 게자 상하나 칼라사가 치우고 정확히 하스는 내가 쉬어야 주로 니가 더 쉬우시.
4: 특실이 역시도 줘줘줘.

0: 예시래. 네 아무로 그냥 갔어요, 보다. 기기. 네 섭섭 마십시. 랑도 배려 좀. 문서위. 네, 네 드레스매.
1: 나이 규정 거지 바예라다 아무로라 토무쳐. 시고 다 주의. 샹 독서 겹 맞으니 안녕 중인다.
2: 멍. 샤위. 샤위도베. 근데 제발 아.
0: 네 가서 제메.
2: 가서 네 제메스 가스래. 뭐라 놓으시 달라 하면 돼. 여기 최슈다.
0: 가서 안간 자란자. 뭐라 도베네 텐스 제베니 도베르 제. 오멍나게 뭐라 제베 시미디 살사 제 차스.
2: 아지. 저에게 장다 좋아마 제 그래. 가면 제리.
0: 你看从前面他提起到的这话接不到 KSK 没得过

0: 예지진 지금 슈라게 슈네 칸쇼 송게
1: 지금 슈라에 마 송는 것도 왜
0: 뭐지 지금 슈라지 뭐지 슈네 칸 비게지
1: 야쇼 마 송나 배 그냥 저 랭게 치대야유 닝드 누드 주제 나게 제주 정시디게 그냥 저 27시다 그날로 카투스 고기나 가족 여우인의 약용아 쟤는 간주었을 때 니고 콩로 표도 없이 고인 니고 콩래 딩주 딩대 유배 정시 딩 역사 사업시 자유여리 지르단 쟤는 니면 니솜시 리그리 내 수요 사봐 용아
2: 시상아 숨 내고 안 내고 계속해 니 숨 계속
3: 这是多给的，
2: 嘎吃阿给。城西的波士大学校，你们学了，你们送错吧？你爹呢？你们送的啥样生病？
1: 俺俺做城西同班马背的家长，这波士也有马些，城西这次才接，能就先上这个些。叶先生，我你给，来阿给去接，团内不接呢，你们送错的是个月。
2: 俺俺错不是算账，你那卡就过位没给钱我是，你那让给这个学校丢了不少些送。
1: 你不少些没？
3: 你也等于开人家的，俺这个人呢说的吧，俺这个没什么用的吧，城市的个关系也不在随便呢，就是凑合着。对对，当什么差事？俺这个谈到退休工资前，自己们的个事，谈到退休前，退休出来嘛的呗。年前边呢，俺这年了来回之前，对那退休前，他们的薪水最结棍的。
1: 你这先来了不走嘛的？咱们家听个没呢，俺这个给收下。

0: 你这从哪看他你们去马上做准备才是的天气到了都东西开始三家新大面了他在车库去洗洗送了大气出租车给急了车库不给去你你也兄弟看说啊来给别人比等给送你你这咋还用嘞车库村就哪还用嘞原来有了你要再去呢他的接着头大呢去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 나는 고갑 진주. 지금 출라. 지난게 순간 중국 세시야디 내로 좀 시라죠. 나 초배 도시 민도 수교주 남디게 내 당리 쉬죠. 내 후다바다 제제 키랑 뒤러 나래 준 당원 도치고 삼죠. 계속 키랑게 못 뒤나는 나 자극을 내가 칠 줄 난다. 내 소수 노르디게 요상 쳐도 봐. 당기게 내내 규리하게 니 슈피비. 내 삼바 자극 속중 미팅기 제사 없이. 내 장 세브시해 줘. 장 내내 규리하게 니 슈데 적진 적마시. 저거지 냠내 지도. 개체주 가림이 신규배. 이치 과시. 장게 밀 이치 전에 미츠 장 이치 직지. 된주 태라. 장 롭준 차 망고도. 녀러 멍실에게 내 고주 제시다. 뭐야 공조. 드링 최대 정도 다가 참석이. 상면 쌤 쇼아. 최대 이교 교부 고주조 여장. 캐나다 주상면 세미나를 철저히 엿보채 결정 야구치라 하고 송해 챙지 봐.
1: 문小薇, 난 이세련이 아기 탑신 가유, 나의 시시다 도원 주제 제와 난인 배신의 두.
2: 그린 음식 정말 잘라,
3: 그렇지? 그린 정말 나.
2: 또 쓰는 양은 로니인데,
3: 로니인 대대 따위,
2: 나의 것도 로니인
4: 챙. 小薇. 小薇,
2: 我主意打,
3: 拜拜。
2: 别这边无啦。
4: 그래도, 정당这清楚。
3: 嗯, 能大明德，底下车队有救的给，咱们也要当下。
4: 让能大有马力。 给你那个，肯定许多。
3: 杨能给。
4: 没得追军，连个套了，团结不起。 你呢，什么时候回来的？
3: 给你那卡差不远呢， 什么三个许多。
4: 坚持过的。
3: 别这边无啦， 我给他们进日压一。
4: 是的。 여러 화초래.
3: 다리가 이자리 하고 다한 돈은 아키란티가 연대도.
4: 저기 고정아 갈 수 있네. 라그 신구입이야.
3: 된지우.
4: 오늘 제도 고요도바 통매미 세미스타다 차리. 준다 야구 주는 신의 세치우리. 니에대 영업이나 모시부인스 미세도도 심하다. 그럼 법무지게 아딩한 좀 봐.
3: 니에 당도 키란 대제 배준 체비 충디네 키란가 나 폭성 그람데 나지 지레 나자친 레가 주디에 키란가 레게 최게 강엘 타시 나다데즈 뭐네 정말로 부야르시도 성기 피도 총에 괴동신님도 레차 총 갈레도스게 와 가려제 마제 마제지 제베시고 쯔지스 총이
4: 도다 수수수소레 다도 제동도 저도 레가레 하셔도 저기 사시
3: 나 도스 덥지
4: 영아, 내일 유도 드네 시에서
3: 오래. Yes.
4: 쟤는 나 죽인다.
3: 내일 봉 올라 피고.
4: 영아, 정다 야구치라.
3: Yes.
0: 같이 님 봐.
1: 동화 주세요 봐. 카모님 몇 시에 도요? 리미티야 맞지시야.
0: 야 같이 왔음 줘.
1: 계시 먼저 저거 말이. 쇼스는 영 다리. 라니 하버디오 마르베 니라는 고급 제조
0: 남자 조종 미 공다 클래스가 중이사 나 용토민도
1: 집 가서 샤네 샤웨가 니가 랑 고쇼
0: 샤웨 용그르베
1: 디스 따라 숨숨에
0: 아지 용자차
5: 야구도 와 격세 총 熊烈 看看 나무 털샤
0: 熊烈 看的 怎么 소모 돈나 차샤지 못 건드스 되오래 장르체나 두스터디 김도 가부여베 마세 스메 시라게 기바
5: 네로 경선 딘제제 디카데
0: 여
5: 公司里的。连那松都，你这卡里边亏着，那公司谁家住呀？
0: 哟，袁大长，公司谁家卡住了？你也跟几队内组的出来走，我来他就选的一个人。第二了，团委那团忙不要事，现在追个队吧，追个西区人。爷爷，对的对的，
5: 让他的困难把住着。公司你们多两个人团委人事还是几次要着，让自己娘归归呗。
0: 袁大长啊，家明个困难的，谈到俺这子，陆队跟这忙不进了，三家要事，你三七多的。可惜，光做我那种队员呢，你也干得好嘛是吧？
5: 那么长操场组织人，忙什么中的卡巴用个人？
0: 那走了呢，谁谁先打就去个人，起码连着各组参赛，等到那组顶着拉皮呢，俺那别收拾。等到开始归队的，俺让最偏的预备来给休息一段去，日娃约不到，什么时候来组织？
5: 嗯，业绩低呀，你来开不先说话。都是让卡的新队员呢，你也不叫他几多钱哦。
0: 袁大长啊，我可难得带外人了，我退走的可个忙死着去。
5: 让个什么水的人好好说。其实我样式用不赢了，可是那天他刚一撤队，听闻那些我才来用着，顶着钱不赢了，让托他们去卡过要着。
0: 哦，这顶着。
5: 他妈的呗！都是赢的，让个什么水洗下去。那么长从中给建仓库让给不起。用的话都是点给你的。哦，王姐，生了到这看的马克了，让了玉荣给来这人家的固定的。

0: 시즌 란스미 김민도에 당기네 동수
1: 다리 또 못 해본 당부기 심기운입니다 산탄 데려가 돼 가비 배
0: 가비 요가 쇼
1: 지샤 전에 해보지 좀 지
2: 这个孟小薇，拿回一面那个新度。让他去念一把。
3: Class呗。Class去读一遍，让先把疫情名度。
2: 晓得，念上去点。疫情成功明白。
3: 记者会再说的，晓得。看不见，你给我买不收着呗。
1: 让开，可丢鬼吧！这个东西可丢可丢了，让西边你们得吃一年。不过那啥子？这让我那些人不会说起的。你那年我那些呢，你开心不起来。对对，俺那边生意多嘛，三叔。现在你特别的偏见些，给你买几瓶药。让开，兄弟们，丢鬼的话，来了不就多？你来快去买点些药去。 이네 꽤 괜찮았어. 다들 알아 놀리지. 대통령 프리.
0: 이게 대통령이죠. 이수 당장 대시. 이네 아랑스 총대 능시 차토르베.
1: 몽샤웨이. 니 켈렌쇼. 드디어가 삼십마 통지. 라라 포도다스. 디긴베. 니 심딩네 라라. 꽈다스 위.
0: 其实让给你们你去天主节目都赢了说说这位普通有吗让给哈孔明都我那钱呢第一年每次让给给许你们的赢跟着都那这我是多可对钱吧
1: 每句话都加不赢，都对二爹爹，可是那也加不赢。
0: 我到叶启成街当也看里面人心思。
1: 啥个心思？哼，讲不出这有不？陈哥嘛哩呢？陈秀来嘛是？用啊，简说的，说是语。陈哥的叶启成人，
0: 陈秀的是最上面了解的呢，还蛮过水嘛是？
1: 用啊，现在那学习。
0: 你给你爹爹那样没有回来？提着张杰哥孙子，我到叶启成哥哥当去，让杰哥当个爹当去。
1: 我都不提这事了，你杰哥接不住啊，俺那别接下。张杰，俺广东那边有事，帮我带些药品的。别个就不晓得其他嘛的，你过来是啥接不接？
3: 走走起来，
4: 叫人你能当没吧？
1: 人能当没吧？能当没？
0: 人别的阿达吃么子香？
1: 地米鸡呗。
3: 地米。
1: 啊。
0: 地米。
1: 来下班了吧？
3: 谢谢。
1: 慢着点。
3: 来啊。
0: 耶。
3: 猪肝球。
1: 哼。

0: 이해하죠? 저비.
1: 나 담무다. 나래 드린도 생활게 사줬어. 이내 연락산 남다이. 장게 레이게 비아 좋아 제모와.
0: 5년 전에는 네 밥 맹갈 때 되네. 네 랑 미나네 된수 소나 토기. 미 지동세야 디제지. 그림모네 지지 뜨면 줄고 수기. 디리 나라니 디고마세니 용두에.
1: 용아. 용두요. 네. 응규링부 고대기.

0: 지저 가지 해버려. 빠르랑 그 급도 다 돼. 빠르랑 코트 나 주고야.
1: 하고 되고 매베 상 지저 뒤 지트가 있다. 지저 샤우용 능시 우초링 투파샤. 상게 하고 중에 아저디. 젠핑게 체베 보내지 숨주디. 상게 지저기 남을이야 무디. 우초링 섭제 기부제샤.
2: 你让给司机捏下雨，让他这肯定接不接？许多钱么？让给我那五千零的娃去预备。莫让他俺上山去，你这娃去抢马路呗啊？你那莫让车子给不给油的？赵弟，让给大大提车子预备啊？莫让车子给预备，他不给预备，你那我全等没。
0: 이내 처리 게 갔으디 샤오 용지 장게 대나오 덕 매베 장게 밥다 아메 칼마니 니에 칼마니네 지그지 이내 랑게 초링 심나 갈서고 이메 하고 이베 아 장게 다 과르시 소치고 고보소 마신 용도가 아 삼냐 저도
3: 许多钱么？啊，用啊，大用嘛，这我那用嘛，这查查下，呵呵，落地不急，难担都，压住啊，压住，我压他个意。
4: 大同哥们，请明白啦。
3: 不，
4: 老，
3: 俺们做做些点对头。
4: Listen。
3: 格林达，格林达，姆拉，姆拉，明年结束。你不不到三个，你这先点点事。
4: 给不起了，穷，我那些。嗯，哼。让你啊，那在点这宇宙，上山没穷啊。明年你拿了，你他拉水点点什么东西？
3: 年年大长个中学，今年可立刻的讲解新中啊，年轻人同学那学习，那这意思让人家来看不熟悉，看来要解说很多，多是干不多啊，让窗那不的嘞，什么当过的，阿姆拉，年多三年嘞，也不吃很多，其他事的也没怎么是呗，年看那忙过定真三年嘞，可把前面还过也没多，
5: 看那三年也不吃很多是好事的，得看让人要求咱个来看不是。
3: 是，俺那子的泡面要肯吃，让苏科生也要求同事，让他的三对月呢也让苏秋收，其他别的茶叶准备齐了，其他给人当俺是热呢。嗯，当俺可对面俺那团团面还过么熟？
5: 有事，有事大了。
3: 徐三，有怕罗姐，你也是要吃狗血？俺们两个跟他肯定能当面的话，
5: 看
3: 了女婿。
5: 少华。
4: 大姐，那让爬楼梯，你是要不起的。
3: 是。
4: 他这，阿姆拉，大姐，那个爬楼梯的，他让姑娘要不起死啊？用啊。
5: 喂，儿子，大姐，那大姐，那大姐是我那侄子。
4: 骗我？
5: 哦，骗我嘛，这，我那姨，用啊。
3: 不。
4: 看俺婆婆有些不接，我是来手机，看俺婆婆一单出现去，听啥兄弟听这钱管不着。莫让你婆婆骂谁，你也陪俺们是的，陪俺们了。嗯，听这人我也管不着，俺也就管不着。公爷要不接手机，那是他接哪？阿姆拉，看俺个米线大团了，少娃看俺陪俺们是，我们是嘛给你用对了。
3: 你没事那对了，可是我们是给不说，莫让你陪那么热不？
4: 看那个你对不对？当那个你，看看钱差不多。
3: 看看钱吧，看有些，你这老是钱有是不？
4: 看那个性格嘛是，说话了，搞不清也有的。
3: 没事那个搞不清，让给搞不清出不是，让你。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셀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에서 탈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농민 대단了 송겹치

0: 아제 다디 양배
1: 어
0: 가지가 양바
1: 바배가 상 요소와 요스기
0: 에 부디 라지샤 나다 진주민도 셰디에비 단다 조링이냐 안나냐가 신스마 아제 괜찮긴 조링
2: 어 바바
0: 뇌다 다디 레스
2: 招弟 용배
1: 어
2: 지금 마사 少勇 라시샤 탄도 부디 녜대유 녜바바이 라시샤
0: 소 라시샤스
2: 라용 야쇼다 라야용 제구나
1: 뭐 나니엘 주위
0: 어제 아 가르제브레 루인 신스가 아 가르제비나 저유게 버셔세스마 던더 아라가 뭔가다 잔저동가지 간단히 비게 리샤유 니세도 왜
2: 세민도
0: 아 나 근데 저 원래 니레 로다쇼 랑가 수도 스테다 라던 그제
3: 로요베 쇼요 도중에 예 예랑 이렇게 치우이다
1: 봐봐 쇼요 클라스에 사샤
3: 디기 코이너 클라스에 사는 나 럽스 쇼스마 샤슈다 나도데 고제데 그 클라크네 세도 아
1: 바바 나가래 가주. 본녀스께 주의.
3: 다디. 마리.

0: 다다르샤 진이장라 소디게 담도 저라 로뎀시시 예레 뉴스 잘렀사 콘스 셀레 쳐우사 나니가 대대 조업칭이 스마사
1: 뒤주 덤지나라
0: 영아 영아
2: 조비 랑게 조디 고바치미 하고 중이야
0: 조디 고바치미 니에 고바 하고 주제 라나로 요마르베
2: 랑아 창구쉬다 랑아 아미 뭐라 고바치미 딘디 하고 주제
0: 니에 아메 하고 유는 니에 아마 제시가 마심치 나게 시작하도
2: 니에 뭐라 님 칸 세비 세스 유세라 니에 세가 치미 침나제 통양도 라쉬다 뭐라 고바르 치이나
0: 말해 어 조디 나한테 퇴물베
2: 어 나네 퇴치자 어 야면은 람파스 로지 바바면 가르침이 매직입니다 군인게 아마시 내 된대 잘치지
0: 네 밤에 저디 고바 치매 싱글스 위에 아
2: 아 제 군인게 된대 하고지 하과도 랑가 아메 하고지 심마도 아무감자게 대통 말고
0: 네 가린 새로 쳐오래 저디게 고바 치매 잘 몰라야데 좀 세요를 싱글 위에 랑가 약 세비는 저 싱글 위에
2: Nye ha gomsu, nye nal chiyo, nye babu ngam chage nyo chochigi. Kalaay sikmindu, rangay mato robot chitung maji.
0: Mura yinye chogo ya gyumse khare a?
2: Mura chogo ya gyumse nye shimsu, kage ma chiyo ba yig xiaje chinsha.
0: Yig huwa yu.
2: De yu. Rang duda.
0: Da sasha. 사샤, 출루 중국 요리 장마사 요리 저디 조야래 좀 세요르다 이기디 낭투네 대비너 저디 알게라제 치부 재미도 랑게 니바 샤샤네 자님도 수용 말해 얘라 쇼쇼메다 랑게 이니 라마타베 레 카르체바
2: 니 오네 계세메 랑테 린조
0: 랑 아시에 뭐 저디를 시작하죠
2: 나도 신도도 뭐라게 그거 재미도
0: 리샤용 나서 레 좀 재수 우르다 저디가 난 그거 제일 못 죽어. 제일. 상게 저디가 초링 당고 치고 유 신기 신기래. 더더 나와 마샤 제 초링 다저 와치고도. 뭐. 자 저디를 나와 뒤저 셔유는. 상게 뭐랑 서나를 삼 등 매배 아. 자이나. 자파 로제 장 교랑 도시 가고. 초미 갈래 이제 세우 마시.
2: 니랑 셔. 상게 로브디 니 봐도 셔유.
0: 로브 신매.
2: 我打算先到了我们那车上住去我让人固定的呀喂我这可立断了回去可以读你也见他们没有那么多年上学呢我让车开去用一句话吧
3: 赵弟给人是给我妈是你到把你冷妈是你让赵斌给去死了比不赵斌给爸爸妈吃一遍呢还是也没听过了不你吃一遍赵斌给去死了比不还管不准死给他现在赵弟拿着你我那种队友是
4: 当然，阿拉说。

0: 진보 란디 가르치려래 아
1: 아무랑 아야 쳔보 팔로죠 포르투데 나 세제 지기 일러봐
0: 니엘 마 포스타 칼라사 와쇼 응고
2: 나 세제 지기 일러봐
1: 예 용아 주리 준주도 우시 니나 셰다 저비 간 구스타 리디게르 싱메 떨겨시 로고 인소 니도스네 커도 싱메 동고 가당아 단다 서버 대제 초케메도
0: 따라 가르시게 예
1: 니나 셰 응아 쇼리 나마 리모 조비나 니랑 듀르 정시게고 아무나 로 용아야 제모
2: 지도 제모 씨 용아 용아
0: 저
2: 수고 되니 말아 용아 너 다시

0: 나 중매 장 교수다 장 교다지
1: 포 포 아메랑게 가슈 집에 공에 톡부 꼬여유 신부 차자 사도를 동다
2: 파이키규다 나 동매
1: 아지 보고 디는 니면 니스 칼라스에 무송아 란도스 티니 두두에
2: 도스 티네 티브지 칸다 초리 나마 레모 토비이나 선보데네 초스 캠두
1: 지포 니랑 쇼 텐초 카칸도스 동다 응고
2: 아세 아마 당아 숨마스다 아무라 마 교다 나 카드신에 배도 마
1: 도스 동다
2: 세 마 교다
1: 심다 벳 추브자
0: 동금이 누구해? 괴물도는 얘도죠?
1: 왜? 랑야 친지에 카타시 치시다 턴도 칼라마센 도시 티그리 디랑 부총 중지봐
0: 코니에 빠버리시야 북에 빠바칼라기야 가신고
2: 부
0: 두부 잡수해
1: 두스 제피네이구다
0: 아 레오

0: 바바, 클라스다. 키랑이 카리베 쿠레아. 제비체 제비게와 용구 옆에 실시야. 네 셰빈바. 나 클라스그메. 사파 유다.
1: 부파
0: 유다 아치.
1: 바베 셰바 유다. 바베 셰바 유다치.
0: 카리니 우레아.
1: 아메 투부시 부스샤. 드도디가라 공니즈 게브샤. 바베랑 쇼팅 카숨소다. 먹고 사 먹어. 투부카간도 공카간세 드네 타스 먹고 도.
0: 진짜 봐봐. 펜도 요 말이 초리 남아 리모 투비나. 도시티네티 서버된 처음에도
1: 아직 말이 불안이네. 됐다.
0: 부부부부.
1: 시제 척 가려래 아. 누구 쓰여부 그것이. 바와 시나 먹어.
0: 네 시나 구입니다. 나 서버된 이메.
1: 말이
0: 이마친 다 쳐오래.
1: 됐다. 불안이네. 말이 부 디제치.
0: 계시하메 다 바브랑 규다.
1: 부
0: 바브랑 규다.
1: 계시하메 니다. 디제치. 니엘 두부두다. 디네 계시 가려네. 나라스 주도 제조래.
0: 아씨, 캐 말레비니. 디네 조로.
1: 용가 용가 용가요. 예, 우초리 나말리야 캐리. 캐리쇼.
0: 갈러봐.
1: 캐리네 용마르베.
0: 오늘 캐리므로 와.
1: 오늘 캐리비.
0: 캐리비.
1: 캐리비지.
0: 캐리네 펜도 요마리.
1: 펜 펜도메 근제스.
0: 우초링게 캐리규리.
1: 쟤는 그랬지 그래.
0: 도스치, 바브랑게 강원의 돈을 준비했나? 단독 우철인 세가 친제, 모란 카드체 니나 마시 올랐다. 니네 니 돈고.
1: 말이, 부 니네 그때 세월에 아.
0: 조가만 조가.
1: 나 주도 매봐.
0: 세가 주니 말로 와. 용아, 쟤는 봐주다.
1: 용아 용아 용아.
0: 봐주다 아치.
1: 부, 니네 도 부도다. 니네 아무 니기 치고 용도 그래.
0: 용 말이, 단독 남 사주시. 니네 기니기 레고 대기 교수 교다.
2: 가리 세제치기에
3: 어어
2: 님 숨친수 또 큰이 사로 지금도 딘제 근데 재미나 라다 찬스 개벽 치도리 저빈게 나다 밥에 키라니 찬스 개벽 무튜 마첸 또피 쓰미에 쓰기
3: 관디
2: 나 근데 전 그래
4: 초리 그 유로 집 다니게 집부 주요글 쓰세요 역시 자 집 다니에도 마시베
2: 招兵 딘제 구글아 어구 아니 니 招兵을 세차 던다디 나 투주도 스테오로 근데 쟤네 니 바바레러 쓰세요
4: 마리 초리 디고 주도 쟤 데미도 다 招兵 도시티바
2: 초리 招兵 도시티바 님은 숨지 칼라세 무소 招兵 오네 국다장리 다 근데 쟤오래
4: 자, 집 다녀도 자, 텐데 텁시요. 파스 저다.
2: 같이 쉬어다. 뭐 이네 네 가르치 도그래.
4: 자, 텐데 텁시요. 시.
5: 조비! 조비! 조비! 조비!
4: 자, 저거 되다. 쓰리도 아. 돼.
2: 조비, 자능다 미동아.
6: 조리
2: 장게 세세 지금 옆자 라는 보고서로든 이제 근처에 나랑 다 연비
6: 어 나랑 다음에 딩아 전화기 이렇게 되지 장게 주도 정말해 나 로유

0: 저디 음지가라니 뒤돌 용자마도 랑차와 깊절로 제치르스기 디제니가라 니한테도 사와도는 듯이요
1: 송아 주도 치수도 취미 취지라리
0: 니엘 덥지도 왔어다
1: 마산 들미도 밝히다

0: 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
1: 로지 락즈리 진례 주주체도 네즈 하자마고 퇴엠부지 퇴난도 시대 로지 삼시던디 네즈 마고지 말한주 삼능 시지미도 띵아리랑 시사차배 규식

0: 창소적으로 라면 들어라. 이거 민다 고래다. 다 고래 그 얍체나 라면 장소들이.
1: 아.
0: 용체나 다 샤와리. 라리.
1: 어디지지? 남편도 되는데.
0: 어, 되지.
1: 난 걔랑 들이야 난 저기 딱 근데 싶으래. 아, 찾더니 나로네 체는 가르침 나니나.
0: 어. 찾던 티나 타야티 좀 잡았어 그 저래라.
1: 아.
0: 다 얍다 왜 대고서 그래.
1: 응.
0: 어, 들어라. 어, 세. 다베 쉬는 다베 생긴 다베 어 진짜 세 숨어 그래
1: 세 숨
0: 어 다른 계속 그래 나한테 또 파게 돼야 양 다베 태워디 제시 나사 다외생 그 제리
1: 아 네.
0: 아타 난 다외생 그 통이
1: 아 네. 다시 제시 심나니
0: 라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i,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gi, Tungu Tatambe, Puzi Legbe, Pi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Jingam Shibi Toga Sutun Chaduro, Shun Gengu. Pinjong Sabi, Tansam Dopdenta, Hersing Sadinki, Ji Chi Ruyang Juyoti, Cho Yongi, Tansam Dilinta, Tansam Sadin, Tansam Tarki Ziki, Nuba Chesil Dandi, Yegabi, Tadin Tatar Munzuki, Lalin Bidun Gu, Zodu, Huta Chi, Bibi, Turo Sabadu, Yangu Lumbu Sabarashu. Yogi Mirikaki Mimangi, Mutu, Kyoyongi, Tudu Sabi, Bangi, Pujong Ziju, Lalin Turjin Dani, Tunjita, Jochu, Chibi, Chilin, Zidu Jie Dembi, Chizu Linuki, Pujong Sabatunji, Beto, Huta Chaguyi.

0: ཐང ཕབ ཆག པེ ཅོ ལམ ལ དེ ནེ ཁོང ཆེན དང མི ཐོང མེ སམ དུན ལ དར ནང ཡོད ཅན ཅུ ཅུག དེ ཨུ ཁ སི ཡི ས གོས པར ཁོང གི ཉིན ཐེམ ནང གོས པེ གེ ཅེ ཐོང པུ སི ལོ ཡུབ ཤི ཨུ ཁ སི སུ ལེ མེན གི ང རང ནི དང ཡོན གུ མ ཞིག ཐང ཅོ ཁུ གི མེ པུ སི ཡིན པེ ངོས ནེ མི རེ ཁ གི ཅོག པེ དེ ཐང སུང གུ ཐི ནེ ང རེ ལེན གེན ཞིག ཤི སི ཅི ཐེ ང རང མི གེར གི མིན པར དང ཐ མི མང གི སི རིམ གི མེན ཐོ མེ ནར ཁེ ལེ ནང ཝ ཞི རེ ཅེ སུང པུ ཤི
1: ལ ཅུ ཉེ སུང པེ ཁ ཅུ བ ཅུ ཡང ཅུ ཐ ཅང ཅི ཡན ལི ཅ ཡིན ཅེ 中国帕南设计所导文尼桑加顿协行明儿卡卷别律师米的一马马斯帕南铁千里出的所给列伦卡迪拉阿比行月你谢孔勒住年松别卡卷所中给科朗翠的藏多三季天王契约卡卷所里协过拿卡卷我松铁列界路追出的地界他都随明星所见的科朗托列界路得给行住所的契约 卡就别香港塔卡就别女去行住铁卡就收中铁德军渠大军女去接驳塔科朗托去香港出的契约最低规律时说卡就收中铁特种只有千里行住去出港去我别接驳时科朗托对人卡就别去根据出场去我所龙街出场局的帕南初级监管人员新闻随的直接塔 看样帮这些主张去七日这座的车头云南县去帕能四组去基地来地去大众列队表达根据美兰托听唐布的队员别帕能四组去列举了比赛时期前年有些铁速动前年出的车也不是写到中国的行的四组年松别卡就别前日他规矩那么长三百加上别行月卡就收中去卡就不及去科朗托罗基人出的车的
0: 上海入草别，热冻革命女婿走出来，怎么领米特人女从前头 杰克卡给，年末谈别的定色签呢？过了十月，米特人女给狂飙东为苦个体位年末脱不签约。正看南初级下降退不预备谈，迷茫亏欠正点短途正修不遂，别的定色签新约金。一张里内批别暴落意，中国米特人女看来是开规矩与南西谈。 扩展扩展去过另外一些，克雷迪、约罗布的开辟东区七十余米七不塘，赶上九场开线呢，确认完两列团区七月过零五十，一扎里所列塘苏州南边的那个五秀七镇边，保罗布里奇，老子牛肯塘也能扩展从不七不咱们些，你们这三边塘绕列丁色特别团结出不越不七个月，中国三队重镇一扎里塘，约罗布了南镇七月十二月了，中国开了约罗布多批给东华永久个苏区个人系送不是，他定给人类重庆托，老子个国库共托不七新月了，老子个云南铁位喷松措所东托不七新月。 草然忙学你大官起开门一门，别的起开一不堂，苍美这晚起当绝对起个不是。对嘛，特别开来时开针对托，这你写的钱不写下又不堂，针对国错别人堂不能送，困脆AI也针对单位错不写做班，没送给他天朗学又不是。 中央龙城人城基金会空堂杰克批狗联康，中央常委车振雄联康提醒：上海重庆民梦思想区推梦托认为，热段革命艺术走出来，AI 独重点，扩列 人类地步，AI 给应南边两类三度级别古厝在国，几次就给人去广漠上海入日月。 AI 动作不妥，中国第二，人类堂必须切切 AI 以梦想组织，成立人类所给完全贴过难去，催生重振，抗力文员。 提坦切记，国错别扩列人类地步铁，米特人类改不三笔谈，阶级玩起人类地位定色不同个一不是。上海重庆民宿村民村的地步几次就变年就错不谈，地步铁浦东张江村民村里林奎托内一不谈，习俗村的谈内批正确提醒，南昌村的谈廿七所习近平村的六字写作业，地步铁民宿村民村的所给南屯了看桥内，开了三不谈，开了正穷所了，习俗主题，习俗满内马路东个月。 第六路对头让给给路农社区给农浪行个七学的中国都农路农农浪行个堂圈人穷虽浪米出皮浪不同圈你给我们中个松差几十不提那您给推崇不来米出皮浪不同圈中你差古出牌月马俊农转吃你说这些什么堂农浪点菜转吃你东来给位路有个深度三不对于不是
1: 어리 중앙 먹집위 지지 접대니 어리 마크의 채무기에 뛰마라 이란라 카도네 제외치에리 이란 소장기 막드윈 뜻입타 카순 디지 초도 먹듭 디지 티진 젠데타 미미 넘주 조사치에 도르요바시 지지 접대니 어리 마크의 조딘도 옆에 어리 막드윈 딘시레 제외치에 이란 이슬람 사시 송마 봉들의 동대 당요바시 어리 마크의 어리 먹미니 지지 접대니 조딘 참소 이란기 디람 진디타 미미 넘주 제구 포네 총바타 어리 멍미지 카송 참여도 송와 어리 멍미시 맹강토 교부주 제바라 계유 제주에 버시 어리 년저비 에지즈 좁게 니니 주비 버시는 데센베 닝예나 이란키 조르딘도 여베 어리 막든 딘시레 제구 팅시 제베 토리 이란라 덴데 당에 요바 친구에 버시 이란 막조 계지즈 주르구 니니 주비 버시는 미미 넘주 페이지에 어리 막키 케위테르 여베 딘즈타 계지 당진키 카순 마라 레이다라라 도쿄 땅에 제주에 버시 신야 이란 년조르 계지즈 좁게 니니 주비 버시는 호무지겐 아디 작은 통계를 높이 유기 벤지 소주 3회 뉴스에 소라라 어리막인 제구포네 네월기 총미 최직상의 통주체 여버시 이란 최대한 비유 진서비에 세라비와를 신는 진의 주비에 치니슈 듀닌 춘토 어리막이 제구나 이란와 뉴타라야 응업주 기남토 쇼를 바탕하 민압지상의 매균포 여버시 이란 계체 퇴 운진 무지타비 지지 좁게 닌 세라비와를 신는 어리 이란 타샤베 삼시 제도리 팀만 계획 토리 어리 신진기 민군이 진당 자원에 매바 친구이 이란 기의 진리 부장 쉬엄바 제리바바디 어리 켈렌타 계획 체제 이란 기 어리 타샤베 삼시 제도 튼규 친상 샤바 인시 제유
0: 우르스께 송부 지체 줄고님 대 캡단 월신나 우르스만키 지체 줄고님 카토딘시탄 감세 딘시 네피 코춘탄 파르고미미 넘주체디 요렌키 키웨총키탄 키웨가디 망튼키레탄 송진디네 솔레 시퀀치웨 동디 당유비시 요렌키 지체 줄고님 우르스만키 지체 줄고님 그 토링소 제브구 슈친 체부탄 링민저웨 지디 십줄학잔 팡유베나 망치워 키웨초소 팡유 지주유비시 有人看您提供给广末乌鲁斯莫斯孔阿迪坦天不彭阿迪宋哲迪的尼勒接轨切于不是。帕里斯丁嘎子奎给面具层别几次就给你切成别呢。伊斯莱曼给迪宁嘎子重切托接轨切的。帕里斯丁我古给他们都当于别囊。其不松催于别囊咸阳迷茫波尔美军当于不是。 이스라엘 키 하마스 창체버 도치 니테랑토 이스라엘 키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굴리구 하마스 멍시직 체도르유베타 팅급 카토제구테 득십치신규비시 지체적견인 이라타 스르게와 삼시지 톨밍타구유베티나 이란의 스리얼도세 골기가 최규기 산삼주의 두놈작도 남찬수유비시 작동티 책동급계 업중의 니로 준비타 이라타 이란월키 먹추타 이란게 먹추추 돌균 섭친포니 피메도 루유비시 니투 화무스 초가르 각동 폭발디 이라게마 주놈 칠동 치교 각게 포유 이라게마 주놈 갸체 곱주콩아 화무스 초가니 칠동 치구 그 유비시 최체 토소게 슈긴 포발디 스뱅그 사지망 변나 체키 메 지체 접게 닝알신 체시 유바타 창샬 규게 알로공랑 경크이케 올스 서구토 메셔웨 갸켄 지칭 칠치 나동 십게 승게 유비시 사지망 보 총미 카잠 유비시 이빌리에 칠링 우규 서구게 나체 지칭 고동 학자 매次유不是
1: 땡디 선주로 쉬신 바이
0: 땡게 상공제용
1: 상공제용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균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라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